0: 오늘 또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긱스의 커피를 마시고 들으면서 좀 분위기 있게 출발해봤는데요. 그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또 향긋한 커피 함께 나누는 그런 운치 있는 시간 만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뭐 한창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식사 마치고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활용해서 또 좋은 그런 휴식도 좀 좋은 사람들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이렇지만 우리 기분까지 축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그런 의미 에서 선곡의 진심인 천유진 PD님이 오늘 첫 곡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오늘 여는말에서는 몸이랑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생각은 몸을 움직이고 행동은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특히나 오늘처럼 덥고 습하고 지치는 날일수록 좀 일부러라도 여러분 즐거운 상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좀 어떤 상상을 할 때 좀 즐겁다 느끼세요?
1: 그 뭐 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그 정도? 네, 뭐 특별히 뭐 이게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상상을 하는 건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예. 일상에서 즐겁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것도 모르냐 할 때 땡치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0: 네. 은근 서운하시죠? 저 가면 그렇게 부러질 정도로 땡치는 걸 누가 그렇게 웃으면서 받아주겠습니까? 은근히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서 저 덕분에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은 많이 힐링하고 계시네요. 스트레스를 땡땡 하면서
1: 네, 뭐 1년치 모았다가 네, 한 달에 다 풀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많이 스트레스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현 팀장님은요?
2: 네, 뭐 언제 어떤 상상을 할 때 가장 기분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피곤하지만 복권방 가서 5,000원짜리 복권을 가슴에 품어 두고 네. 이게 만약 주말에 1등이 된다면 정말 좋은 데 가서 휴가도 보내고 싶고 정말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도 하고 뭐 정말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어보고 원하던 물건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상상 때문에 저는 월요일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0: 아, 월요일에 월요병을 네. 이겨내면서 복권 한 장 딱 살 때.
2: 5,000원 복권.
1: 아, 근데 저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왜요?
1: 제가 구도현 팀장님의 이제 그 소득을 아는데 아니, 지금도 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복권으로 그 상상을 한다라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최동기 본부장님은 뭐 이제 필요한 게 없고 다 가져서 별로 상상을 안 하시나 봐요.
1: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 무력이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레 무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0: 누가 보면 뭐 나이 굉장히 많이 먹으신 줄 알겠어요. 무력 없는 사람치고 그 오늘 목에 금 목걸이를 치렁치렁 하고
1: 오셨다고.
0: 스댕. 네, 이거 팔찌를 지금 뭐 화이트 골드 뭐 지금 몇 개를 참 그 원래 그래서 그 무력이 없으시다.

0: 라고 하는데 굉장히 패션 아주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다가 달마이 9590님께서 패셔니스타 최동기 본부장님, 오 티셔츠 너무 귀여워요. 곰돌이 좀 더 보여주세요 하셨네요.
1: 네, 이거 주장 아닌가요? 주장.
0: 아닌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1: 예. 제 티셔츠는 오늘 곰돌이가 아닙니다.
0: 아, 네. 곰돌이가 저렇게 빤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최동규 본부장님의 옷에 그려진 곰돌이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오늘도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드디어 그 코너가 다시 돌아온 날이죠. 무산 사나이들이 준비한 수요일의 코너. 마, 이게 돈이다. 시작한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2: 최동기 구도현의 마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안 하셨어요? 마 이게를 올리지, 마 이게를 낮게 시작하라면서요. 마 이게 돈이다. 이렇게
1: 하는 거. 아니죠. 마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네. 어렵네요. 예, 역시 언어의 세계는 참 신비롭고 미묘하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면서요?
1: 네,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0: 네.
1: 자,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연금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크게 늘고 있죠. 자,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생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며 생활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6월부터 이제 일부 달라진 주택연금 제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주택연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질문 문자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 우선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0: 네.
3: 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 공시가격 기준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0: 네.
3: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주택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월 수령액도 더 늘어나나요?
1: 네, 최근에도 이제 지역 개발이나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으로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사례들 꽤 있었죠.
0: 네.
1: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월 지급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늘어나진 않고요.
0: 네.
1: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처음 약속된 월 지급 금액은 변함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에 뭐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뭐 세상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모두 뭐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3: 네, 일단 가입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월 지급은 일시 중단이 되는데요. 이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 납부 등을 마치면 연금을 다시 이어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이제 정산하게 되거든요. 정산 후 이제 집값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그 차액은 이제 상속인에게 네, 상속이 되겠죠. 반대로 받은 연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0: 어쨌든 이 주택연금의 제일 큰 장점은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일 것 같은데요. 아까 올해 6월부터 제도가 일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3: 네. 먼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액이 확대되었거든요. 예. 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일반형보다 지급액이 기존 14.8% 많았는데 이제는 20.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집값은 비교적 낮지만 이 생활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는 이 상당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실거주 요건인데 네. 자, 기존에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네.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자녀 집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고령층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집값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게 좀 어렵다거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더 많은 분들이 훨씬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제도를 손본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이 또 하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세대이음 주택연금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이 부모님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이 전부 상환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해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를 위해 개별 인출 한도 기준 개별 인출 한도 또한 예, 예. 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0: 아, 그 방금 그 불상사로 인해서 밖에서 제작진들이 좀 걱정하고 네. 있어요. 구도현 팀장님 혹시 오늘 날씨 영향으로 너무 힘드시면 네. 뒤에 잠깐 누워 계셔도 된다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개별 인출 한도가 기존 대출 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가 됐다.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또 가입을 할 경우 이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으로 방금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현실을 좀 여러 가지 잘 반영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 요건 심사와 현장 조사, 주택가격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보증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를 마치고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근데 장점도 많지만요. 뭐 단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3: 네, 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이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가입비와 보증료, 이자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 상속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생활비 수준, 주택 가격, 그리고 앞으로 거주할 시간, 자녀와의 상속 계획 등을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혹시라도 내 노후 준비,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가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주택연금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또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고 세대이음 주택연금 새롭게 시행됐다.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다만 어떤 금융상품이든 장점도 있다면 단점도 있다.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우리 집, 우리 부부의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가장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한대.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19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상해요.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진짜.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원희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청주시라고 하네요.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즘 많이들 가입하는 무해지 보험 유행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생활방식이나 수익구조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든요. 네. 월납 보험료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무해지 보험을 선택했을 때 이제 단점과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무해지 보험 여러분 메모 준비해 주시고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장사의 신이 되는 거였는데요. 식당 알바부터 시작해서 푸드트럭도 하고 지금은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가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험은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월 20만 원 정도고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아 여보 나 건강 챙겨주는 거 진짜 고마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급금 제로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 이 매출이 바닥치게 되면 이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데 말이지. 보험료 이 한두 달 못 내서 갑자기 이 해지가 되면 여태 낸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1: 아우 당신은 너무 걱정을 사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스마트한 사람은 다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거든. 환급금이 없는 대신 월 보험료가 훨씬 싸니까 가입을 하는 거지. 예전처럼 힘든 시기 오지 않게 내가 옆에서 바짝 내줘 할 테니까 걱정 그만해.
2: 연애할 땐 그런 목소리 아니지 않았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지만 진짜 손가락 빨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나 믿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 월급 밀리는 게 더 두려운 일이거든요. 전문가님들 저처럼 흥망성쇠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이 무해지 보험이란 게 과연 약일까요? 혹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정말 그날로 끝장나는 건지.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랑 없는 보험이랑 진짜 장단점은 뭔지 두 전문가님의 속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오늘은 청주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청취자분은 정말 우선은 진짜 성실하게 살아오신 게 사연에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 패밀리 여러분들 이 매출 줄어드는 시기가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큰 고민인지 지금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3: 네. 이 청취자님도 10년 넘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요. 지금은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고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두고 생활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0: 그렇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항상 안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뭐 청취자님은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재무관리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바쁘시니까.
1: 네, 매출이 좋을 때도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보다는 혹시 모를 불경기를 대비해서 은행 예금만 꾸준히 해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네.
1: 자, 자산이 모이기는커녕 지출 항목만 계속 늘어나고 수익과 지출 역시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3: 이 사업 초기에는 이 투자와 적금도 해봤지만은 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현금 흐름이 좀 막히게 되면서 네. 이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두 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 원금이 보장이 되는 예금만 고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그러셨군요. 큰 손실을 한번 겪고 나니까 뭔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험료를 제때 못 냈다고 보험이 뭐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뭐 보험료를 한번 미납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진 않죠. 대부분의 보험은 약 2개월 정도의 납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계속 보험 상태는 이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 한 번 미납됐다라고 해서 보험이 다 사라진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그러면 이 보험이 미납이 되게 되면은 실효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 실효 상태가 되면 계약은 남아 있지만 이 보장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물론 미납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이 부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연체가 되면 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나저나 오늘 키워드 요즘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점점 보험 상품이 다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1: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많이들 이제 가입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3: 네, 맞습니다. 이 무해지 환급형은 적립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지 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이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약관 대출 역시 이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소득이 좀 안정적이고 난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환급형이 유리할 수 있지만 네?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다거나 나는 소득의 편차가 있어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해지 환급금이 있는 유해지 환급형이나 보험료를 낮춰서 이제 유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 청취자분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에 좀 유사시에 대출이 가능한 유해지 환급형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3: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것보다는 이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앞으로 소득 변화나 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미리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청취자님처럼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네. 보험 역시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눈앞의 보험료보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0: 네, 그렇군요. 자, 무해지 환급형, 또 유해지 환급형. 뭐 그 밖에도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3: 네, 이 만기 환급형은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네. 다만 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이 구조를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라는 것이 보험료를 이제 완납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는 만기라고 부르거든요. 뭐 보통 요즘 보험 가입을 할 때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40대 청취자님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40세에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20년 완납이 되는 시점인 60세에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보장 만기인 90세나 100세가 되어야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 시점은 대략 뭐 4,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그러게요. 이 부분은 진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메모 해두세요. 이 그 만기 환급형 보험의 경우에 우리가 그 보험료 내는 그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 보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환급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만기 시점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중도 해지 시에 손실이 크고 이 오랜 기간 이 물가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만기에 받는 돈의 이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안정적인 분이라면 보험은 비갱신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0: 네.
1: 만기 환급형과의 보험료 차액은 장기 투자로 운영하는 것이 보장과 자산 증식을 함께 준비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0: 항상 맞춤형이 중요하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보장과 자산 관리와 또 균형을 잘 잡으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이 적지 않거든요. 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데요.
0: 맞아요. 이런 사연도 많이 와요.
1: 그렇죠. 이 보장성 보험은 절대 저축이 아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소득과 재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우리 청취자분의 보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은 그 1세대 실손보험만 유지하고 계셨고 그 외 보장이나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실손은 잘 유지하면서 3대 진단비만 이 유해지 환급형으로 한 월 10만 원 수준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층 연금 구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 은퇴자금, 퇴직금을 만들 수 있는 IRP를 개설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며 이제 3층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거든요.
0: 예.
2: 보장과 퇴직금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잘 준비해서 정말 좀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까지 네, 듣게 되었습니다.
0: 아, 두 분도 이렇게 잘 상담 마무리하시고 참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무해지 보험과 유해지 보험 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험료 얼마냐 이것만 보고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소득과 내 직업의 특성 그리고 내가 이 보험 상품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취자분 같은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장과 내 자산 형성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뭐 어떤 주제로든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함께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 찬란한 하루.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민원사연은 87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머리 쪽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 특별한 증상은 없어서 약 처방만 받고 경과를 관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뒀는데 혹시 양성 뇌종양도 이 뇌혈관 진단비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력을 고려한 보장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현재 어머님께서 추가로 가입 가능한 보험 항목이 있다면 함께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예 고민 상담 질문 민원 넣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특히 이 머리 뇌 쪽에 관련된 질환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뭐 이제 뇌에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뭐 뇌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등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뭐 사실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겁이 날까 걱정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다행히 청취자님의 어머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경과 관찰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모든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빠르게 발견하셔서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경과 관찰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8732님뿐만 아니라 양성 뇌종양도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2: 네, 예,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안 돼요.
2: 네, 이 양성 뇌종양은 말 그대로 이 혹 같은 종양이 생기는 질환이고 이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의 이상을 보장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따라서 이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더라도 이 뇌혈관 진단비나 이 뇌혈관 수술비로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죠.
1: 네, 뇌종양. 어쨌든 그러면 종양이니까, 이건 안 보장해서 보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증상이 없는 일반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안 보장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네. 양성 뇌종양이지만 크기 변화나 뭐 이상이 있어서 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또 양성이 아닌 악성으로 분류되면 암 진단비를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양성 뇌종양은 전이는 하지 않지만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뇌신경을 압박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해 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양성이더라도 암 진단비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양성이라도 그 어떤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1: 조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양성 뇌종양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떤 약관에 뭐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관련해서?
2: 네, 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이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양성 뇌종양으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낭종이나 혈종, 뇌농양, 동정맥 기형 등에서 보장되는 그 경우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흔히 그 3대 질환에서 뭐 암, 뇌심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뇌심 쪽은 좀 어떻게든 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뇌종양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청취자님 어머님도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없이 뇌혈관 보장은 가입되어 있었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이 실손보험 외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이진 않거든요.
1: 네.
2: 하지만 이 이후에 합병증을 대비한 준비는 가능하겠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지금 양성 뇌종양 진단을 이미 받으신 상태잖아요. 네. 8732님의 어머니께서.
2: 네.
1: 그러면 이 알리르무 고지사항 요거 여기서 중대 질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이거 보험 준비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2: 네, 일단 그 간편 보험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 고지 내용인 3개월 이내 진단 확정과 이 입원이나 수술 여부를 고지하고 이 5년이나 10년 안에는 중증 질환 여부를 고지하게 되어 있죠.
1: 네.
2: 이 청취자님 어머님께서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신 지 3개월이 지났고 검사 당시 입원이 없으셨다면
1: 네.
2: 이 중증 질환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다른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면은 이 합병증을 대비한 준비는 할인 폭이 큰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양성 뇌종양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중대질환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 청취자님 네. 어머님처럼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가입하면 진단비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준비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상품에서는 진단비를 안 받았잖아요. 새로 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야죠. 바람을 담아서 오늘도 역시 제가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렸습니다.
0: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1: 네.
0: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청취자님 어머님이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었죠.
1: 네.
0: 나 그래서 이제 양성 뇌종양에 이제 더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 치료비가 더 들 수 있으니
1: 네.
0: 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다시 가입을 했어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다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0: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진단비, 수술비, 뭐 입원 일당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에는 보험 약관에 보험 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확정 진단된 질병으로 진단이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청취자님 어머님은 양성 뇌종양이 있었어.
1: 예.
0: 근데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을 하고 양성 뇌종양을 다시 판정받더라도 그 양성 뇌종양은 보험 가입 이전에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에
1: 네.
0: 진단비는 받을 수 없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양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최초 진단을 받은 것이 보험 가입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확정 진단 뭐 이런 문구가 없는 것들이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만 하면 보험금을 드립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1: 네.
0: 청취자님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양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1: 예.
0: 네, 그럴 경우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수술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같고 또뭐 앞으로 우리 어머님께서 좀 어떤 보장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1: 네, 이 현재는 이 경과 관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이 커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동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보험 가입 중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로 이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제가 만났던 청취자님도 양성 뇌종양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하셨거든요.
0: 네.
2: 그 기간 동안 수술비보다 네, 간병인 사용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0: 아하.
2: 네, 그래서 이제 양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 관련 보장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청취자님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더라도 약속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거나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서 원하시는 간병인 보장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8732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 지금 좀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수술비, 뭐 입원비, 간병 관련 보장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 뭐 간병 관련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충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인 보험 말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준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네, 이 전 보험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몇몇 회사는 가능하거든요.
0: 예.
1: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하지만 이제 간호간병의 경우 개인 위생이나 식사 보조, 그 체위 변경 등 기본적인 간호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잠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좀 관심 가져보시고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할 때는 뭐 간병인 보장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외에 우리 청취자분 보험도 좀 같이 살펴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은 뭐 실손보험과 기존 3대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은 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경외과적 절제 조건이 없는 보험사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추가하고 그리고 수술비와 그리고 1인실 그리고 2, 3인실, 입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까지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 어저께 간병인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니
0: 네.
2: 제가 믿고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0: 저 그것도 모르니까 네. 끝났는데요 이미?
2: 아니, 그 간호간병 서비스 말고요.
0: 네.
2: 공동간병 서비스라는 게 있죠.
0: 어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2: 네, 공동간병 서비스가 있는데
0: 예.
2: 자, 내가 간병인 보험 가입을 했어요.
0: 네.
2: 그러면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제 선택해서 받게 되면 간병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아, 또 퀴즈예요?
2: 아니요, 퀴즈는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0: 그래도 틀리면 또 땡 치실 거잖아요.
2: 아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0: 예, 저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세요.
2: 네, 그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제 활용했을 때 네.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0: 아, 공동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네. 때 내가 가진 간병인 보험을 통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2: 네.
0: 좀 구분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2: 왜요? 공동간병도 간병인을 쓴 건데요.
0: 죄송한데 자세히 묻지 말아야죠.
2: 이게 이제 실제로 간병인 그 사용 비용 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0: 예.
2: 뭐 4인 병실에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해서 그 보호자들이 이제 N분의 1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2: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혼자서 간병인을 썼을 때 비용이 한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네 명이서 나눠서 쓰면 그 비용이 뭐 3, 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0: 그렇죠.
2: 자, 그럼 이때 과연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냐?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간병인 사용 비용이 7만 원이나 8만 원 이상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 금액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으면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할 때 금액에 대한 단서 조항 있는 걸 가입해야 될까요? 없는 걸 가입해야 될까요?
0: 그러면 그런 제한을 안 두는 상품을 가입하는

0: 게 유리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간병인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똑같은 간병인 보험이지 뭐 어. 금액 조건 이게 뭐 중요한가? 아니 요즘 간병 있으면 뭐 다 이 금액 이상 하잖아라고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이런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0: 예.
1: 뭐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도 이제 가벼운 두통이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시야가 흐려지거나 뭐 어지럼증, 언어 장애가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0: 네.
1: 항상 모든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점, 그리고 내 보험의 문제도 조기 발견해야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신 경우 어떻게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보통 3대 질환 얘기하는 암뇌심, 암뇌심 할 때 그 뇌, 암, 뇌혈관, 심혈관, 아, 양성 뇌종양은 혈관 질환 쪽은 아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 많이들 준비하시는 그쪽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라고 해도 뭐 수술이 필요한지 뭐 등등등 뭐 이것이 뭐 상태가 어떤지 증상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런 정보 얻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질문 문자 뭐 어떤 주제로든 좋습니다. 뭐 보험과 뭐 우리 집 가정 경제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 주시고요. 또 그 보험 상담 신청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봤는데요. 오늘 방송 에서 이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1: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기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네,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네, 장기 금융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유동성 있는 현금 자산도 같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2: 네, 오늘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간병인이나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0: 네.
2: 이 곁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내 보장이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혹시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이 곰돌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셔서 그 귀여운 티셔츠 좀 시원하게 좀 한번 공개해 주십사. 우리 청취자분께서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끝까지 꼭꼭 가리고 계셨어요.
1: 네네.
0: 예, 그래서인지 모든 성공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 역시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옷에 그려진 곰돌이 전체가. 오. 예,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려드리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TBS 교통정보
7: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견인작업은 조금 전 끝났는데요. 이미 정체되던 곳에 고장차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국민대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이후로는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하월곶과 신내나들목 구간에서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산 2터널 입구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1차로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순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이면 시장 한쪽에선 수박을 툭툭 두드려보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굴려보고 또 저쪽으로 살펴보고 몇 번 두드려본 후에야 이걸로 주세요 하는 모습도 기억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 소리만 듣고도 달고 맛있는 수박을 어떻게 알아맞히는지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골라온 수박 한 통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식탁 위에 올라오면 금세 빈 껍질만 남곤 했는데요. 한 조각 더 먹어. 그 말이 많이 오거든 여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시절처럼 시원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 준비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수박 먹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서산의 여기와 존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7월 23일 목요일 첫 곡,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달콤한 수박을 한번 상상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수박 이야기를 했더니 괜히 한 조각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대서 무렵이 수박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하는데 오늘 수박 먹을 일이 있을까요? 참 이럴 땐 때마다 뭘 잘 챙겨 먹는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여름이면 수박 반통을 쫙 갈라 숟가락으로 속을 파내고 얼음이랑 음료수를 넣어 화채를 만들어 먹곤 했죠. 숟가락 하나씩 들고 둘러앉아 떠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에 보이던 기억도 나요. 그 씨를 뱉으면 경쟁력에서 밀리거든요. 그냥 씨째 훅 퍼먹던 형제들, 저는 6남매였는데요. 야, 수박 반통 어림도 없죠. 다 화채 만들어 놓으면은 씨는 흔적도 없습니다. 더위는 절정이지만 여름도 어느새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계절 과일도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님, 어서 오십시오. 비가 내려오는 목요일, 강산에님 목소리가 더욱 친근하게 촥촥 감기네요. 아, 저는 유기님 그날 들고 계셨던 그 응원봉이 자꾸 생각이 나네. 응원 힘이 났습니다.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6832님, 함디님, 현우 PD님, 지인이 몇해전 귀촌하여 복숭아 농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활짝 없나요? 사진? 사진, 사진. 아, 사진 보고 싶어요. 자,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요, 정년춘호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은 빅모 김부순 여사님의 88번째 생신이십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와!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잘 모시나요? 아, 점심에 식당을 예약하셨군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드린다고. 야, 같은 일산에 계시는군요. 일하다가 모시러 갈 겁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4723님께서는요,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1교시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함포성 출석 체크합니다. 저찐 애청자 맞지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히히, 저는요,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오, 저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욱 풍성해지네요. 자, 함춘의 폭송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준비했고요. 김현우 PD 어떤 소식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3부에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죠. TBS 라디오 함춘의 포크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해요. 유료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곡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곡들이 나왔는지요. 아,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의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윤도현, 타잔, 그리고 이한철입니다. 델마와 로이스.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윤도현의 타잔, 그리고 이한철의 델마와 루이스 함께 했습니다. 기타가 함춘호네요. 아, 이땐 그랬죠. 6832님, 복숭아 나무 몇 그루 살고,

사과, 두릅나무, 오가피나무 계속 실패하시더니 이제는 제법 튼실한 과일을 공수받고 있죠. 며칠 전 제법 많은 복숭아와 수박 몇 통을 의령에서 진주까지 전해주고 가시기에 잘 먹고 있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이 빛에 반짝이는 저 복숭아의 그 느낌이 향기가 나네요, 사진에서. 와, 축하드립니다. 김치볶음밥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에릭춘님. 별명 이제 그렇게 되나요? 에릭춘으로.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탭으로 쉬며 출첵합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 운전, 빗길 조심하십시오. 라고, 또 당부, 안전의 당부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대서라고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 398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춘영님. 오늘은 아침 일찍 인천 송대에 와서 행복한 출석합니다. 아침부터 습하고 많이 덥네요. 오늘 우리 딸 어린이집에서 수영장 갔는데 재미있게 안전하게 잘 놀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예쁘다. 예쁘네요.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자, 그럼 3983님,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세계 각국의 이것을 또 맞히는 퀴즈입니다. 이것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헨리 이것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위를 유지했다고 헨리 이것 지수, 이걸 맞히는 거구나. 자, 헨리 이것 지수 20주년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188개 나라의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떠날 때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걸 맞히는 퀴즈네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페. 이거 있어야 되지. 2번 여권. 제가 언젠가 미국 들어갈 때이 마페를 제출했다가 입국 사무실로 끌려갔었죠. 이게 뭐냐고. 할수 없이 이걸 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억 있는 문자 보내시면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그리고 윤종신, 박재정입니다. 여권.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TBS 삼촌의 포크송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그리고 윤종신, 박재정 함께한 여권입니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이 곡을 만들고 부른 분은 들국화의 초창기 멤버이죠. 조덕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또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들국화 1집 세계로 가는 기차 축복합니다. 돼 있죠. 아침이 밝을 때까지 작사, 작곡. 일찍 가셨네요. 2016년 거기가 그렇게 좋은가. 빨리 가셨네. 11월 64세의 나이로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참 멋진 아티스트예요. 제가 어릴 때 뵀거든요. 20살 때 뵀을 때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를 기타 하나로 하시는데, 와, 정말 그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의 빛이, 후광이 엄청났습니다. 당시 임권영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들국화를 하게 되면서 아침 일박 올 때까지를 들국화의 곡으로 했죠. 이전엔 들국화 이전에도 전임권영하고 저하고는 이 아침 일박 올 때까지를 둘이서 같이 연주를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5780님께서는 정답. 아, 그렇지. 왜 여권인가 했더니, 아니지. 함 퀴즈 얘기해요. 함 퀴즈. 너무 심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정답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 2번 여권입니다. 자, 헨리 이것 지수가 여권 지수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227개의 여행지 가운데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2, 3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그 무비자로 가는 나라가 많으니까 저도 지난번 뉴질랜드를 갈때 당연히 비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안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전날 새벽에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비자 신청하십시오.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저 일행이 16명이었는데 급하게 막 비자 신청했는데요. 한 4명 정도, 3명 정도가 현장에서 이 비행기 티켓이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비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속으론 내심 기뻤죠. 일행 중에 같이 가기 좀 꺼려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공사 직원이 또 친절하게 또 살펴보더니 여기엔 데이터가 없지만 이미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티켓을 발매해 주는데요. 내심 다행이면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2,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0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정답 여권입니다. 함디님 마페 얘기에 빵 터졌어요. 날씨도 습해 짜증나는 날인데 함디님 덕에 웃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여권 뒤에 마페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 공연 갔던 마페가 있었는데 그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냐고 그래서 아주 당황해서 입국 사무실에 끌려갔다가 아주 끌려갔다고 하긴 뭐하네. 초대되어 갔다가 초대되었다긴 또 자존심이 상하네. 아무튼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푸른도님, 딸셋과 곁지기까지 온통 여성들했어요. 무척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로서는 드높아가는 여권 파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차, 그 여권이 아니었구나. 푸른도님, 이분 정말

여권신장, 우리나라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 생각에는 남자들은, 축구 이런 거 하고요. 정치 이런 거, 경제 이런 쪽은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 아니고요. 예전에 조동진 선배님이 그러셨습니다. 야, 남자는 그저 축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성 축구가 더 잘하네요. 6832님, 함디님, 여권이죠.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좋아져 여권이 완료되어 재발급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권 재발급 받으라고 문자가 오겠네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4636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여권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 터미널 생각납니다. 나라가 무정부 상태라 여권이 제 기능을 못해 난감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애청자들이. 맞아요. 여권의 힘이 대단해요. 뭐라고 이렇게 입국 심사 받으려고 서 있을 때 대한민국 여권 들고 있죠? 그럼 입국을 할때좀 뭔가 수월하다? 좀 뭔가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세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요. 축하드립니다. 8256님. 정답은 2번 여권. 정답과 함께 부부가 해외 가려고 만들었지만 일 때문에 한 번도 못 가고 만기가 다가오네요. 장롱 여권인가요? 장롱 여권, 장롱 면허처럼. 아,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정되신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3386님. 퀴즈 맛집 함 퀴즈. 자녀와 함께하는 함포 송 2시간 쭉 갑니다. 답은 이권, 2번 여권으로 모두 모두 답 올려주세요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권으로 답 올려달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선정이 되셨네요. 자, 한분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96님. 야, 함디 안녕하세요. 정답은 2번 여권이에요. 여권 처음 만들었을 때 설레서 어느 나라든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질 못했네요. 두 딸들하고 가까운 일본 가보려고 하는데 날 잡기가 여유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가볼 수 있겠죠? 히히. 감미로운 음악과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셔요 하셨어요. 아, 말씀하시니까 현우 PD랑 저랑 일본에 한번 공연 보려 가려고 하는데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스 머시기 있죠? 가스 머시기에 나오는 음악. 엘리 마이 러브. 그 음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표된 팀인데요. 사잔 올스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서든 올스타즈. 그팀 공연을 한번 보러 가려고 계속 신청하는데 오지 말라네요. 일본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자, 8256 그리고 3386 1096 이렇게 세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저희가 선물로 응답하겠습니다. 송골매, 또다시 마주친 그대, 한영의 스노우 레인. 1, 2.

구창모 또다시 마주친 그대 그리고 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Snow Rain. 오늘 같은 날과 참잘 어울리네요. 두 곡 다. 구창모 형님께서 새롭게 음반을 발매하시고 나서 많은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각 방송국의 한개 프로그램에만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MBC에서는 배철수 음악 캠프 그리고 TBS에서는 함춘의 폭송 이렇게만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아 우리 현우 PD님 어깨 저 어떡할 거야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 있네요. 463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빗방울은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걸까요? 한번 내리는 비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가족의 안부, 친구, 동료의 안부, 모두의 안녕까지 헤아리게 되는 요즘,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면 이 장마의 시간이 마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 떠있는 날을 기다려집니다. 강하늘 조복래 사랑하는 마음 시청합니다. 애청자 드림. 아, 영화 세시봉에서 윤형주 역을 맡았던 강하늘 씨 그리고 송창식 역을 맡았던 조복래 이두 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불렀죠. 푸른돈께서 워먼스 라이트이든 패스포트이든 밝은 햇살 쪽으로만 자라나기를 햇살 없는 곳에도 문이 열리기를 싱어 천장 델리 스파이스가 함께했던 출구 없는 극장을 신청해 주셨네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4636님 신청해 주신 강하늘 조복래 함께한 사랑하는 마음 영화 세시봉의 OST고요. 푸른돈님이 신청하신 시인과 촌장 델리 스파이스가 함께 있습니다. 출구 없는 극장.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고요. 김포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가는 길. 추돌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병북로입니다.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추돌사고로 2차로 3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부 한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천호대교부터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2,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쪽으로 법원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무창포 나들목을 약 5km 지난 지점 2차로와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은 거의 다 껐지만 일대로 연기가 자욱한 상태니까 무창포 나들목 지나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이.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땐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7월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네요. 오늘의 한풀리 이렇게 준비해봅니다. 문득 창밖을 보거나 쏟아지는 소나기 소리를 듣다 보면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어떤 조용하고 아련한 감정들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 수요일 한풀리 들을 때마다 마음의 깊은 울림과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명곡입니다. 영국이 나온 거장 스팅의 1987년 명곡 프라자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스팅의 명반 Nothing Like the Sun에 수록된 곡으로요. 세상의 모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과 삶의 약함 그리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 때마다 늘 마음이 숭고해지곤 합니다. 스팅이 직접 연주한 그 유명한 클래식 기타 라인이 곡 전체를 끌고 가는데 화려한 테크닉을 부리지 않고도 한음한음에 정성과 온기를 담아 짚어내거든요. 부드럽고 잔잔한 라틴 재즈풍의 리듬 위에 스팅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담담한 목소리가 얹히면 마치 내 지친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가사 중에 How fragile we are,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 라는 구절이 나오죠.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아파하는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노래의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마음을 맡기시면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지친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ting, Fragile.

오늘도 한곡 마음을 담아 전해본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 플레이 시간에 함께 한 곡은요. 스팅의 프레자리였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김현우 PD가 올 텐데요. 함춘호의 문화통신 코너가 재미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궁금하시죠? 김수철 너는 어디에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오늘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아까 우리 그 구창모 형님께서.
0: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또.
1: 아니, 저희 또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함춘호님 덕분이죠. 함춘호가 있으니 온다. 네.
0: 세상을 참 아, 지혜롭게 참. 잘하시네요.
1: 뭐 저 따위 때문에 오겠습니까?
0: 아, 왜 그래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게 그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 그 음악적인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하니까 또 그렇게는 또 우리 함 선배님이 아유. 가장 적격이지 않겠습니까?
0: 아유, 예전에 제가 네. 창모 형님 사주시는 밥을 많이 챙겨서 받아서 네. 건강을 챙겼죠.
1: 네, 그렇군요.
0: 자, 오늘이 가장 덥다는 저렇게 대소예요?
1: 아, 그렇죠. 네.
0: 어떻게 더위 잘 타십니까?
1: 저는 사실 예전에 한 20대, 30대 정도에는 네. 좀 더위를 잘 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 40대, 50대 되면서는 좀 덜 타더라고요.
0: 50대예요?
1: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도 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네.
0: 그러게요. 여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여름은 진짜 예전엔 못 견뎠거든요.
1: 네.
0: 이 지금은 좀 여름이 좀 괜찮아요. 아. 그리고 에어컨 바람을 잘 못 견디겠더라고.
1: 아, 그런 거는 좀 있죠. 아. 예전보다는 에어컨이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좀 더 네. 습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0: 예전엔 에어컨이 성능이 안 좋았나? 요즘 아. 에어컨 성능이 좋아서 그런가?
1: 그런가?
0: 너무 네. 추워요.
1: 그렇긴 하죠.
0: 특히 네. TBS.
1: 기계 때문에.
0: 아니, 사람을 위한 방송이 돼야 되는데 기계 때문에 이렇게 춥게 틀더니.
1: 근데 이 소중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맞아요. 목소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이 기계 망가지면 그나마 있는 기계 소리 안 나가면 어떡해.
1: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0: 자, 오늘 문화통신 소식 들으시다가요. 아는 덴데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그리고 사진,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으로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이제 노래도 한 곡씩 듣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런 노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신청곡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저희가 계속 네. 말을 하면 힘들죠. 특히 그렇죠. 점심시간 가까이 올 때.
1: 아, 그렇죠. 이제.
0: 아, 그렇군요.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오늘 처음 갈 곳은 어디일까요?
1: 충남 보령입니다. 충남 보령. 보령하면 뭐 유명한 것이 많지만
0: 유명하죠.
1: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0: 아, 맞아요.
1: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하는
0: 건강해진다면서요?
1: 아, 그리고 여기 한 번씩 기사 날 때마다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도 뭐 당연히 많이 찾지만 외국 분들도 엄청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0: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 네. 같아요.
1: 벌써 지금 29회입니다.
0: 와.
1: 뭐 거의 한 30년 되는 거죠.
0: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네. 그 머드 축제 준비하고 막 네.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속으로 뭐야 저거 흙을 뭐다 바르고 그래 저거
1: 약간
0: 저거 흙은 깨끗해
1: 그리고 좀 보기 흉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
0: 흉하지 않나 저거 마르면 끈적 막 까칠까칠 저거 어떻게 해 그랬는데 네.
1: 근데 전혀
0: 이제는 마치
1: 그리고 이게 막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막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 머드 팩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죠?
0: 예전에는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묻으면 지지 이랬는데 진흙 팩
1: 막 발로
0: 진흙 막 묻으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 네. 이 보령 머드 축제가 이제 이번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와, 대천 해수욕장과
0: 비수철이죠, 그때가.
1: 아, 그렇죠. 대단하네. 머드 엑스포 광장 1원에서 이제 열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축제로 성장이 됐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요게 뭐 체험, 공연, 그리고 야간 컨텐츠 등도 있고 해서.
0: 그래요?
1: 일명 그 보령을 머드의 도시. 아. 네, 그 머드의 도시 브랜드를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0: 네.
1: 축제 중심은 역시 이제 머드입니다. 이 머드 체험 일반존.

0: 그리고 뭐 패밀리 존, 어린이 전용 워터파크 존. 또 아이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니,
1: 네.
0: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1: 네네네.
0: 아이들과 함께 막이 머드 장난도 하고,
1: 네.
0: 그 재밌잖아요.
1: 네, 재밌죠.
0: 근데 평소 때는 솔직히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1: 아이,
0: 좀 쭈뼛쭈뼛
1: 그럼
0: 하는데,
1: 어떠지? 흙만 묻으면, 야, 지지야,
0: 예,
1: 지지!
0: 근데 여기
1: 이러는데.
0: 가서는 뭐 이제 그런 약간 일탈 느낌도 좀 있고
1: 일탈이죠.
0: 너무 재밌잖아요.
1: 근데
0: 예.
1: 워터파크가 있어요?
0: 워터파크 존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0: 네, 어린이 전용.
1: 그
0: 그러니까 아주 어른들이 타는 우리가 아는
1: 워터파크.
0: 워터파크가 아니라 좀 소형으로 이렇게 아이들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예,
1: 그
0: 그런
1: 진흙
0: 워터파크.
1: 샤워 시키는 거구나.
0: 아, 막 그렇습니다.
1: 어려웠을 것
0: 네.
1: 같은데.
0: 이제 이번에 또 올해 새롭게 조성된 게 있는데 머드 캐스크 존입니다. 이게
1: 뭐예요, 이게?
0: 뭐냐면 머드 강장에 셀프 머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머드 마사지 좀
1: 아하.
0: 말씀드렸는데
1: 네네.
0: 이 마사지 통 20기, 그러니까 20개를 설치를 쫙 해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머드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보셨어요? 마사지 통이라고 하니까
0: 네.
1: 왠지 그 사우나 같은 거할때목 만드는
0: 들어가서
1: 그런 건가?
0: 그런 것
1: 아닌가?
0: 같습니다. 저도 이거 뭐 이용은 안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그 여기 캐스커 존에서는 별도 또 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연 이벤트 이렇게 보면서 마사지도 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1: 뭘
0: 공간이
1: 해요?
0: 아닐까
1: 밤에 뭘
0: 싶습니다.
1: 해요, 거기서?
0: 아, 밤도 합니다.
1: 네.
0: 이 밤에는 이번에 야간 체류형 축제라고 해서 밤에 조금 더 이제 피서철이고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1: 네.
0: 더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해변에서는 머드 온더 비치. 해변에 머드가 있는 거죠.
1: 이야.
0: 여기에 뭐 EDM 공연, DJ 공연, 좀 젊은 이제 우리 관광객분들, 좀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고,
1: 이런 데 가서
0: 네.
1: 싱어천장
0: 아.
1: 가시나무 같은 거 한번
0: 한번, 아니, 이제,
1: 하면은 처지겠지?
0: 아니, 그 필요한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왜 계속 한 시간 계속 막 흥을 돋울 순 없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1: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0: 그럴 때 가시나무를 쫙 들면, 오, 갑자기 눈물이 막. 아, 그래, 내 속에 너무 내가
1: 내 속엔
0: 많았구나,
1: 진흙이 너무
0: 이러면서.
1: 많아서 지금 빨리 샤워를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어.
0: 네. 그리고 이제 요즘도 이런 행사 때 빼놓을 수 없는 드론 있죠, 드론.
1: 네.
0: 드론 라이트 쇼라고 해서 드론에
1: 그렇지.
0: 불빛을 막 이렇게
1: 신기하더라,
0: 만들어가지고, 예. 네.
1: 그거.
0: 그거 준비도 하고 있고, K-힙합 페스티벌. 그리고 아주 젊은 층들 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이 기성세대 분들도 즐길 수 있는 8090 나이트 쇼.
1: 오,
0: 아마 여기서는
1: 좋다.
0: 약간 그 예전 80년대, 90년대 그런 음악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김종찬의 뭐 토요일의 밤이 좋아 이런 거
1: 그런 거
0: 나올 수 있겠다.
1: 나오겠다.
0: 이런 나이트 쇼
1: 그치.
0: 분위기니까.
1: 그런 거 있잖아요.
0: 그리고 90년대 같은 경우도 그죠? 뭐 많이 있으니까.
1: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을
0: 네.
1: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추억의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 머드 체험존에는 이제 유료 입장객인데 이 유료 입장객분들에게 다시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보령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1: 네.
0: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수 있는 이제 상품권이죠. 여기 5,000원권과 지역 소비 할인 쿠폰을 지급을 해서 이제 머드 체험도 하시고 5,000원 이제 해서 보령 근처에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뭐
1: 네.
0: 그런 그이 보령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용도
1: 네.
0: 하시고 뭐 지역 그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유료라고 하셨으니까 금액은 아직
0: 그렇습니다. 이 머드
1: 아직
0: 체험존은
1: 금액은
0: 금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1: 네.
0: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 야.
0: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와 로컬 배달 존도 이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1: 시장님께서 뭐라 하셨네. 보령 머드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살짝 수저 올려놓으셨네요.
0: 아, 그렇군요. 또 이런 행사 때는 또 어쨌든 단체장분들이 또 열심히 또 하시니까
1: 그래요?
0: 더 좋은 그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1: 참 신기해요. 그런 처음에는 국내형으로 이 축제가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글로벌 컨텐츠잖아요.
0: 네.
1: K-팝, K 컨텐츠가 많은 외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 뭐 한대 그럼 오시는 거잖아요.
0: 이런 축제가 사실은 지금 회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전 세계적인 축제도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용으로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다면
1: 네.
0: 점점 하다 보니까 오, 외국
1: 맞아요.
0: 분들도 많이 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를 뛰어넘는 아시아의 대표 축제, 뭐 월드 대표 축제, 세계 10대 축제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1: 그 축제 중에
0: 네.
1: 토마토를 막 으깨고 던지고 하는 축제가
0: 아,
1: 있는데
0: 외국에 그런 거 있지
1: 있죠.
0: 않나요? 예.

0: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그 축제를 볼 때마다
1: 네.
0: 저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1: 아.
0: 몸에 바르지 않고 입으로 잔뜩 넣었으면
1: 네.
0: 좋겠다. 그 색도 너무 예뻐요.
1: 빨간색 크게 막,
0: 빨간색
1: 예.
0: 자린 거. 톡 터질 것 같은 그 토마토.
1: 토마토 막 던지고 막 하는 그런
0: 아,
1: 놀이기성
0: 그렇죠.
1: 같은데.
0: 있죠. 그런 거 있었죠. 거기 막 들어가서 다이빙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 네,
0: 자,
1: 그렇습니다.
0: 잠시 거의 다녀왔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로 가나요?
1: 자, 다음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예, 강원 철원입니다. 철원.
0: 철원
1: 예,
0: 좋죠.
1: 철원 문화재단.
0: 네.
1: 여기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다슬기죠, 다슬기. 다슬기국 저도 좋아하는데 이 다슬기 축제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슬기로운 축제 향유 제20회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0: 깨끗하겠네요.
1: 그렇습니다. 다슬기가 원래 청정 수역에만 산다고 하죠.
0: 아, 네.
1: 깨끗한 곳에서만 이 친구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미 다슬기 땅 자체가 거기는 이제 깨끗한 곳이다. 이런
0: 건강한
1: 인식이 있는
0: 곳이다라는
1: 거죠. 예.
0: 거죠. 네.
1: 그래서 이제 이 30날, 이번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김화 화강 쉬리 공원, 여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에 이제 20회입니다. 이 화강
0: 벌써요?
1: 다슬기 축제가.
0: 네.
1: 그래서 20회를 기념해서 뭐 특별 조형물, 야간 네온 사인 뭐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고 그 메인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0: 네.
1: 황금 다슬기 잡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황금
1: 저도 이게
0: 다슬기.
1: 좀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됐을지 아마 다슬기에 금색을 칠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잡기 대회가
0: 빈
1: 있어요.
0: 다슬기
1: 아 거기에
0: 껍질에
1: 뭘 했나?
0: 금을 넣어놨을까?
1: 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다.
0: 피디님이나 나는 눈이 갑자기
1: 네.
0: 밝아지네요. 물력이 어두운
1: 금이니까.
0: 세상에 금이니까.
1: 요즘 또 금은 또 보통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흘 동안 야간 공연을 하는데,
0: 네.
1: 거기 이제 민군관 화합행사입니다. 또 강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이 있겠죠.
0: 군인이죠.
1: 3사단.
0: 그럼요.
1: 3사단과 함께하는 민군관 화합행사와 개막 행사, 철원 화합 드림 가요제, 뭐 많이 준비되어 있고, 전 세대가 다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뭐, 트로트 하신 박서진 씨라든지 김현정 씨,
0: 오,
1: 그리고
0: 야,
1: 또그
0: 시원하겠다.
1: 하하와 스컬이 함께하는 레게 강 같은 평화, 레게 듀오 하잖아요.
0: 야,
1: 이런 이제
0: 그렇죠.
1: 무대들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개막 공연에서는 보통 폭죽놀이를 하는데 여기도
0: 네.
1: 드론쇼를 합니다.
0: 아.
1: 이제 드론쇼를 하면서 이 폭죽은 하고 나면 그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뭐,
0: 문제가 좀 되겠죠.
1: 걱정하는 부분이
0: 그렇죠.
1: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드론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 좀
0: 네.
1: 친환경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철원군의 이야기입니다.
0: 아, 드레쇼 보면 멋질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DMZ 농산물 장터를 운영합니다.
0: 아, 이건 가보고 싶다.
1: 네. 그리고 뭐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또 이게 음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역 양조장과 함께하는 로컬 나이트 펍이 있다고 합니다.
0: 야. 아니, 술은 못 마셔도 가서 맛은
1: 아,
0: 보지.
1: 그렇죠. 할수 있죠.
0: 그렇지.
1: 맥주 뭐한잔 정도는, 그죠?
0: 한
1: 예.
0: 잔이면 기절인데.
1: 맥주 뭐 우리가 시음하는 그런,
0: 아쉬움.
1: 그런 괜찮잖아요. 그죠? 예.
0: 네네네.
1: 로컬 나이트 펍을 이제 마련하는데, 여기 이제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철원의 농특산물, 그리고 지역 양조 문화, 이런 걸 즐길 기회를 주겠다라는
0: 좋습니다.
1: 취지이고,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 다슬기를 찾아라, 고고 체험권. 요 체험권을 제공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0: 가져요?
1: 드리냐면, 철원을 방문한 관객 중에서
0: 네.
1: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숙박업소, 철원에 있는
0: 아.
1: 숙박업소를 이용하잖아요.
0: 네.
1: 야영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영수증이 이제 있겠죠? 영수증 소지자에게 요 황금 다슬기를 찾아라, 체험권을 드리는 겁니다.
0: 아예 황금 다슬기 궁금하다.
1: 궁금합니다.
0: 보통 다슬기는 아닐 것 같아.
1: 그렇습니다.
0: 들어갔는데 황금 다슬기 0.01g 들어있는 황금
1: 0.01 있어도 뭐 괜찮지 않나요?
0: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야, 군수님이 김동일 군수님이시네.
1: 그렇군요. 네.
0: 아주 아 강원도지사가 새로
1: 우상호 도지사 이번에
0: 바뀌었잖아요.
1: 네네네.
0: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시원한 철원을 거쳐 어디로 갑니까?
1: 다음엔 대전입니다. 대전 대덕문화관광재단에서 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0: 네.
1: 사운드 워킹입니다. 사운드 워킹.
0: 사운드 워킹?
1: 사운드 들으면서 워킹 이거죠. 사운드 워킹. 이게 이제 이현동에 생태 습지가 있는데 이
0: 네.
1: 생태 습지에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사운드 워킹은 그 생태 해설사와 함께 습지를 걸으면서 전문 녹음 장비로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직접 체험합니다. 전문 그

0: 녹음 장비를 들고 아마 뭐 헤드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소리 쉬는 소리라든지.
1: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 우리가 신곡 코너에 소개했던 이세준의 곡 중에
0: 여기 폭포.
1: 퓨처링 어디? 무슨
0: 그
1: 폭포?
0: 은평구에 있는 폭포. 네.
1: 은평 폭포인가?
0: 은평에 있는 폭포였는데.
1: 은평
0: 네네.
1: 폭포인 것 같아.
0: 네.
1: 그래서 우리 내가
0: 폭포 소리.
1: 은평 폭포? 그런 거네요, 그렇죠?
0: 네. 근데 그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직접 채집하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 참가자들은 대전 대표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주제로 한 풍경 만들기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8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뒷장에 포스터가 있거든요. 보시면 저희 1회차가 이제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8월 22일 이렇게 쭉 이제
1: 회차가
0: 그
1: 나가겠네요.
0: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데 뭐 모든 토요일은 아닙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회차별 한 15명, 15분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신청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날짜를 보시고 나는 뭐한 10월 10날 5회차에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렇겠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0: 네.
1: 하면 아무래도 소리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만 가서 이제 함께 참여를 해야
0: 네.
1: 채집이 가능할 것 같은데.
0: 네.
1: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무슨 영화죠?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0: 봄날은
1: 아, 그거죠?
0: 봄날은 간다.
1: 거기서
0: 네.
1: 배우 이름.
0: 유지태 씨.
1: 아, 그래.
0: 네.
1: 자기 없으면
0: 네.
1: 어떡하니.
0: 갈대밭에 이렇게 쫙
1: 이렇게
0: 네, 나오고.
1: 헤드폰 끼고 마이크
0: 네.
1: 쫙.
0: 맞습니다. 네.
1: 붐 마이크라고 그러죠. 쫙.
0: 네.
1: 그걸 해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렇게 깃털 달린 마이크.
1: 와, 깃털
0: 이렇게. 네.
1: 그 깃털 달린 마이크가
0: 네.
1: 바람의 소음을 감쇄시켜주는 기능을
0: 그렇죠.
1: 하거든.
0: 네.
1: 근데
0: 그럼
1: 바람 소리 녹음하러 가니까 그거 달면 안 되잖아.
0: 뭐 어떻게 그것도 채집하는 내용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1: 아,
0: 같고.
1: 봄날은 간다를 제안하는 거네요.
0: 아, 그러네요.
1: 아,
0: 네.
1: 그렇습니다.
0: 요거는 특별히 또 사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기 대상 그 참가 인원에 특별히 뭐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청소년들과 함께 가도
1: 예.
0: 아, 요런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1: 아, 혹시 경험을
0: 네.
1: 한번 하고 나서
0: 네.
1: 이쪽으로 또 직업을 선택하는 분도
0: 그렇죠.
1: 계실 거예요. 야, 이게 너무
0: 그럴 수 있죠.
1: 좋다.
0: 네.
1: 그럴 수
0: 얼마
1: 있으니까.
0: 전에 저희 공익 광고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1: 네.
0: 그 AI가
1: 네.
0: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소리 중에 웬만한 소리는 다 되는데
1: 네.
0: 이런 생태와 관련된 거 있죠. 뭐
1: 아.
0: 특정한 뭐 시냇물의 계곡에 있는 뭐 특정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재현하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소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0: 네.
1: 자, 인간의 자존심을 담은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0: 그렇죠.
1: 나눠보죠.
0: 우리 신청곡 아까 하나 미리 보내주셨는데, 개여울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1: 요즘 뭐 AI로 음악 많이 만드시는데요.
0: 네.
1: 그렇게 하셨다가 귀가 좋으신 분들은 아니야.
0: 아, 딱 표가 나요.
1: 인간이 해야지.
0: 네.
1: 근데 순수
0: 네.
1: 휴머니즘이 가득 들어있는 분이죠.
0: 그렇죠.
1: 정미조 선배님, 개여울. 5583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0: 자, 정미조 개여울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다양한 버전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최근에 정미조 선배님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면서 멋진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또 발표하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하늘이 주신 AI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음악 함께 했죠?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은평폭포라고 했더니 너무 범위가 넓은가 봐요. 우리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1: 네. 아,
0: 홍제폭포예요.
1: 맞습니다. 홍제폭포였죠. 홍제폭포. 아, 역시.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라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부족함이 금방 티가 나고. 524님께서 다슬기 착착착 간에도 좋고
1: 아, 간에도
0: 금까지
1: 좋구나. 네.
0: 가보고 싶네요 하셨고요. 공시리님께서 좀 늦었지만 출석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1: 자, 다음은 용인입니다. 용인.
0: 어유, 좋습니다.
1: 용인문화재단 소식인데 요즘에 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깊게 막 파서
0: 그렇죠.
1: 관심 있는 분야를 그렇게 하는 걸뭐 디깅이라고 하잖아요.
0: 디깅이라고
1: 예,
0: 하죠.
1: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0: 네.
1: 있는데 이 생활 문화 디깅이라고 해서 생활 문화 디깅 시즌 3 요거를 이제 용인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 문화 디깅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서 시민이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고 내가 어떤 취미를 좋아한다. 일상 속 문화 예술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0: 네.
1: 29일까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4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용인 시민들에 일단 한정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일단 아마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0: 아하.
1: 시즌3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이 계속 괜찮으면
0: 네.
1: 좀 반응, 이, 범위를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0: 확장해서
1: 생각을 드는데,
0: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할수
1: 네네네.
0: 있도록 네.
1: 일단 지금은 용인 시민만 참여 가능해서 듣고 계시는 용인 시민분들
0: 예.
1: 혹은 뭐 주변에 용인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0: 네.
1: 야 이런 거 있대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0: 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아까 네 개의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 어떤 내용이냐면
0: 네.
1: 스마트폰으로 담는 나만의 사진.
0: 요즘 사진이
1: 네.
0: 스마트폰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1: 찍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느 곳에 요즘 스마트폰
0: 화질도 좋아.
1: 없는 분은 없으시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지원해 보면 된다는 거죠.
0: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 그리고 프랑스 자수로 즐기는 일상,
0: 아,
1: 자수를 놓는 거죠.
0: 자수 중에 프랑스 자수라는 게 있나
1: 네,
0: 봐요?
1: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라든지 그리고 차, 그 마시는 차
0: 네.
1: 있죠. 차와 함께하는 마음 쉼, 이런 여러 차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 예.
1: 또 흥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0: 네.
1: 와인으로 찾는 나의 취향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0: 이거 괜찮다. 와인으로 찾는 나의 취향을 잠깐 들렀다가
1: 네.
0: 그 쌓인 알코올을 차와 함께하는 마음심에 가서
1: 네.
0: 다 쓸어내리고
1: 네.
0: 요거 한번 가볼 만하는데.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담고 뭐
0: 사진도
1: 이러면
0: 잡고.
1: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문화 디깅이라는 게 되게

0: 좀 재밌더라고요. 예, 이게 모집 기간이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네. 현재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1: 인원 제한 같은 거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죠.
0: 네,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꼭 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1: 타 지역에
0: 싶습니다.
1: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소를 네. 옮기시면 되겠네요.
0: 주소를 옮기든지 아. 제 생각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재단 쪽에 이런 거 용인해서 하던데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1: 주술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용인 다녀왔습니다. 또 옮겨가 보죠.
0: 자 다음은 전남 영암입니다. 전남 영암,
1: 네. 네,
0: 전남 영암 문화관광재단인데 강혜영 한 잔의 취향이라는 건데
1: 네네,
0: 강혜영 한 잔의 취향이 뭔가 이렇게 네. 보면 이 강혜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강진, 그다음에 해남, 영암 이렇게 세 군데의 군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사람 이름 같죠. 네. 강혜영, 강혜영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1: 네. 아이, 허망했다.
0: 네, 여기 이제
1: 예쁘네요 이름이.
0: 근데 괜찮지 않나요, 그죠?
1: 좋아요,
0: 강진,
1: 좋아요.
0: 해남,
1: 좋아요.
0: 영암. 강진. 물론 뭐 영암, 강진, 해남 하면 영강해. 뭐 해강영 뭐 다 바꿀 수 있는데
1: 강해영 네. 하니까 좀 뭔가
0: 여튼 이제 아마 성씨가 강씨가 좀 많으니까 그렇겠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이 8월 1일부터 네. 주류 테마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1: 아...
0: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겠습니다.
0: 휴가철이기도 하니 네. 어떤 내용이냐 한 잔의 취향이니까 왠지 이제 향기에 취한다는 느낌도 좀 있겠죠.
1: 네네.
0: 이 영암 강진 해남의 세 지역의 대표 로컬 주류 를 하나의 코스로 쭉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테마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또 일반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류가 아니라 네. 어떤 내용이냐면
1: 네.
0: 영암에 있는 구림 한옥 스테이 내에 위치한 구림제에서 이제 펼쳐지는 한옥 다이닝 파티인데
1: 좀 비싸겠는데.
0: 자, 금액은
1: 아직
0: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영암 무화과 막걸리,
1: 아~
0: 그리고 강진 하멜촌 맥주,
1: 아~
0: 해남 해창 막걸리.
1: 이게 하멜촌이면 독일촌인가? 독일
0: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1: 네.
0: 아 그러니까 맥주가 나오는가 보다.
1: 아,
0: 아 그러네요. 이게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다 달라서
1: 그렇다면서요?
0: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네. 성시경 씨도 탁준과 뭔가를 해서
0: 지난번에 그죠?
1: 예, 지난번에 네. 이렇게 하는데
0: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남도 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술과 남도 미식 주안상을 함께 선보이고
1: 아.
0: 특히 이제 영암의 도예 공방 아라리오가 만든 수제 술잔을 사용합니다. 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라리오.
0: 그냥 일반 술잔이 아니라
1: 수제 술잔.
0: 그걸 이제 이용해서 영암의 미식뿐만 아니라 전통 도자 문화까지 오감 체험할 수 있다.
1: 야, 이거 아주 전남 영암 문화 관광재단에서
0: 네.
1: 멋진 프로젝트를 기획하네요.
0: 그리고 이제 다이닝에 앞서서 지금 얘기했던 아까 영암 무화과 막걸리, 강진 하멜 존맥주, 해남 해창 막걸리 이런 지역에
1: 직접 방문
0: 대표 주조장 뭐 양조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거
1: 그러니까.
0: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내 느낌엔
0: 네.
1: 이거 쌀 것 같지 않은데.
0: 아, 비용이 좀
1: 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비용을 오픈하는 거 보니까.
0: 네.
1: 아, 이거 좀 궁금하네요.
0: 아, 일단은 좀 소개를 좀 더 드리면.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투어를 이제 할 때,
1: 네.
0: 이제 해당하는 그 고속회사에서 버스 여행 전문 플랫폼 버스 한 바퀴를 통해서 이 투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준비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암, 감진, 해남이 각자 빚어낸 술과 이야기가 영암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완성되도록 여정을 기획했다.
1: 야,
0: 이렇게 준비하고
1: 네.
0: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네. 버스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0: 이 포스터를 보니까 아 출발이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서
1: 네.
0: 강진 갔다가 해남 갔다가 영암 갔다가 광주에서 하차를 합니다.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1: 하루에 마치는 거예요?
0: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이게 한숨 주무시는 건 아니고, 이게, 당연히 이제 이 버스를 이용해야
1: 네.
0: 운전을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제 이 술을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 수제 맥주, 생 막걸리, 한식 주안상 하루 쭉 이렇게 체험하는 게 아닐까. 되게 괜찮겠네요. 야, 그럼 하루에 막걸리, 맥주, 이거 다 드시는 거네요.

0: 어울림들이
1: 일단
0: 광장에서
1: 소문이
0: 열립니다.
1: 났네요.
0: 네. 이게 이제 다음 달입니다. 21일과 22일, 8월 21일, 22일에 열리는데, 첫날에는 전 세계 사랑을 받은 뮤지컬 애니메이션 시리즈 트롤 밴드 투게더가 상영이 되고, 또 다음 날에는 와일드 로봇이 이제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고양시의 명물로 알려진 거리 예술 아티스트 그룹 고양 버스커즈의 대표 예술 단체들이 영화 상영 전에 또 다양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다 무료입니다. 이 영화제의 비용은 없습니다.
1: 아, 고양 버스커즈 단체군요, 단체.
0: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 예술 단체입니다.
1: 아, 많은 팀들이 속해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여기 매직 홍스 하이파이브, 낮은 음자리, 엉클 키드, 요들 누나, 동해. 이렇게 나오고 있고.
1: 네네.
0: 마술 퍼포먼스, 통기타 연주, 요들송. 이렇게 다양한 그 예술의 그 음악들, 그리고 퍼포먼스들. 이렇게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가면 돗자리를 줘요?
0: 이게 관람객들은 개인이 지참한 돗자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돗자리는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제공이 되는 거고.
1: 아, 돗자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을까?
0: 네네.
1: 아.
0: 돗자리 없이 하기에는 이름이 돗자리 영화제니까.
1: 아, 네. 아니, 혹시 갔는데 갑자기.
0: 네.
1: 보고 싶다 그래도 돗자리. 집에 다녀와야 되는 거네.
0: 아니면 간단한 돗자리를
1: 그 앞에 구입을. 판매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0: 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돗자리 팔아요. 네.
0: 이 좌석 위치 지정은 선착순입니다. 좋은 자리를 맡으시려면 좀 일찍 가시면 되고,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1: 아, 그렇겠다.
0: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외이다 보니
1: 우천시 취소. 실내로 이동 이런 거 없고.
0: 네, 취소 또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바뀔 수는 있으니 그 부분은 고향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여기서도 네. 날짜를 봤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쭉 봤겠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영화가 트롤 밴드 투게더나 와일드 로봇이 비교적 아이들 대상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과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재밌겠습니다.
0: 네.
1: 자,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은 고향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 어울림극장이 약간 고향의 저쪽 행신 화정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0: 그렇죠. 화정, 약간 위쪽이죠.
1: 공간이 네. 조금 넓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난 그게 궁금하네요.
0: 갑자기 비가 오면 처음에는 좀 하겠죠.
1: 네.
0: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뭐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닥쳐봐야 알지 않을까요?
1: 아, 네. 참 그러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여섯 군데 다녀왔고요. 여름을 맞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 일찍 오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0: 네.
1: 저희 며칠 전에 그 공감에서 공연을
0: 네,
1: 했죠.
0: 네, 네.
1: 그 자리가 배정이 사전 배정이 안 되고
0: 아, 그것도
1: 선착순인데요. 1시 반에 오시더라고요. 공연이 7시 반인데
0: 어휴.
1: 1시 반, 2시.
0: 야.
1: 유기님은 네. 3시 오셨나.
0: 어이구.
1: 일찍 오셨더라고요.
0: 네, 네.
1: 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했던.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고향문화재단의 고향돗자리 영화제 선착순으로 가시면 일찍 가시면은 이분들이 더 잘해 주실 거 아니야.
0: 그렇겠네요.
1: 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마치면서 음악을 하나 준비해야 될 텐데 3386님께서 야, 오늘은 날도 꿀꿀하고 배도 슬슬 고파오고 현우 피디님과 점심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안 합니다. 오늘은 서로 각자 메뉴 추천 하나 해드립니다. 근데 맛은 있겠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동태탕 알추가
0: 아, 알을 추가해야 되는군요.
1: 한 그릇 드셔보시고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0: 맛있겠네.
1: 현우 PD가 네. 맵찔이에요, 맵찔이.
0: 그렇죠.
1: 맵찔이어가지고 얼큰한 걸 못해요. 네. 시원한 건 네. 생태탕.
0: 아, 생태탕 괜찮아요.
1: 생태탕 비싸거든.
0: 아, 그렇구나.
1: 곤란하네. 자, 하시면서요. 곡 신청하셨습니다. 손학비, 이현신의 목소리를 신청하셨네요. 자, 들으면서 이 코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신의 손학비 출발.

김준의 복성 3386님이 신청해주신 이한실 소낙비 함께했습니다. 앱과 독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곡에 맞춰 비가 세차게 옵니다 하셨고요. 3983님께서는 고향 돗자리 양화제 기대합니다. 파주에서 가까우니 아이랑 함께 가봐야겠어요. 현우 PD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3983님 가실 때 혹시 모르니 우산도 함께 가지고 가시죠. 아, 걱정되네 나는. 물론 알아서 좋은 날 선정하셨겠지만, 아, 우천시엔 그 옆에 바로 어울림 극장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한번 뭐 제가 뭐 그쪽의 관계자는 아니니까. 예. 1096님께서 저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전남 장흥입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물축제합니다. 여러 행사들 먹을거리가 많 있으니 놀러 들어오셔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장흥으로 놀러 오세요 하셨는데 놀러 가고 싶습니다. 예지아빠빠님이 너무 멋진 곡 예쁜 곡 신청해 주셨어요.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0: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물은 널 사랑하겠어.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11시 5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주변에 꼭 알려주십시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절대 가시면 안 되겠죠. 접근 금지입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도 당연히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접근 자제해 주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하신다고 나가시면 안 되겠죠. 농사 관련된 작업 자제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정말 행복했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0: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장안교부터 정체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지하도로 출구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염이 높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1km 구간 지장을 받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반월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뉴스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민간조사기구가 차관급 대형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수사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합니다. 또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국 6개 지역에

0: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이 2023년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씨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고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발 악재를 딛고 예상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들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졌으나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사이에 두고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전거래일 대비 169.28포인트 오른 6,966.9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5.65포인트 오른 6,963.35로 출발한 뒤 장중 7,000선을 회복했다가 상승세가 둔해지면서 7,000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째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2일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 해상에서 유조선 선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현지 시간 22일 이같이 전하며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번 통보 이후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엔 장맛비, 남부지방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수선화들목 부근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여파 때문에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곡 나들목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고장차 처리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월곡 나들목에서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국도 진출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제천과 평택 쪽 양방면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가장 덥다고 하는 이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인데요. 지금은 절기를 챙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이 24절기에 맞춰서 모내기부터 각종 농사의 중요한 일들을 치러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철부지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계절, 철을 알지 못하는, 즉 부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은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김도 매면서 추수와 겨울을 잘 준비하는데 적당한 때를 모르고 기회를 놓치면 농사에 실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또 남부지방엔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방제 대책 철저히 세워서 우리 철부지가 되진 말아보자고요. 한여름 더위보다 더 답답한 경제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시원한 해답을 찾아보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0: 제이레빗의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뭐 계속 비가 오고요. 날씨가 워낙 습하고 축축하고 좀 처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뽀송한 노래를 좀첫 곡으로 많이 선곡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훈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24절기 중에 제일 덥다고 하는 대서라고 합니다. 두 분은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어떤 거 있으세요, 여름에?
2: 저는 그 수분 섭취라든가
0: 그리고 중요하죠.
2: 과일을 좀 많이 원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여름에 근데 과일을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수분 많은 과일, 네네네. 수박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
2: 네네,
0: 좋네요. 네, 김미정 팀장님.
1: 저는 뭐 더위를 못 이겨요. 그냥 100점 100패인데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잘 나보려고 보양식.

0: 잘 챙겨 먹고
1: 보양식
0: 네 그렇게 하고
1: 삼계탕 뭐
0: 있습니다.
1: 이런
0: 네
1: 거.
0: 맞아요.
1: 저도 삼계탕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네, 두 분은 특히 좀 더 덥지 않으실까? 왜냐면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참이 머리숱이 많으세요. 머리도 까마시고 그 건강한 모발 빈틈없는 머리숱만큼 빈틈없는 보자. 두 분 머리숱 관리 비결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그 샴푸 같은 뭐 이런 그거를 이제 조금 좀 부드러운 걸 쓴다고 얘기하나? 아, 뭐 어쨌든 그 약간 좋지 않은 그런 거 하고 예. 뭐 트리트먼트 이런 건 자주 쓰고.
1: 오, 그래서. 관리를 진짜 네. 하시는군요. 특히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그러는데 특히 오늘따라 이병훈 팀장님은 그 소가 혀로 핥고 간 것 같은 그 잘 정돈된 모양의 머리 형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곡선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오늘따라 가르마가 정갈하긴 하시네요. 뭐 어떻게 좀 손질하십니까?
2: 손질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파마를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모양대로.
1: 예. 뭐 김미정 팀장님 경우에도 우리 여성들 역시나 또 머리숱 고민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너무 뭐랄까 그 자연 이 볼륨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3: 뽕을 좀 많이 넣어서
1: 자연 볼륨
3: 하시는군요.
1: 예?
3: 결국은 개그 욕심이 역시 있으셨어요.
1: 예, 해야죠, 해야죠. 예. 예, 모발. 빈틈없는 머리숱만큼 빈틈없는 보장과 빈틈없는 상담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도인 금융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성남 분당 등 20억 원 이상 주택 매물에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을 내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물 분석 결과 매도인 근저당 가능, 집주인 대출 가능 등의 조건이 표시된 매물은 모두 20억 원 이상 가격대였으며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수도권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은행권도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매도인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간 대출인 만큼 이자율과 상환 조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메모리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AI 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올해 자본 지출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알파벳 역시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 투자 규모를 기존 전망보다 늘리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확대와 AI 서비스 성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성능 D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 영업 정상화와 매각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홈플러스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이 투입되면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우선 생필품 중심으로 상품을 확보해 매출 회복에 나서고 온라인 사업도 수도권 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상품 대금과 임대료, 직원 급여, 협력업체 미정산 대금 등 운영 안정화에 우선 사용되고요. 동시에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하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는 폐점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하남이라고 하네요. 함께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과유불급.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보장인지 확인하자입니다. 가장의 보험은 사망보장만 크게 준비한다고 든든한 것이 절대 아닌데요.
0: 네.
1: 오늘은 월 1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도 막상 암 진단 후에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겪는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소득 공백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대학생 큰아들과 고등학생 둘째를 키우며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다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료였어요. 남편이 매달 보험료로만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거든요. 생활비에 아이들 학비까지 빠듯해서 제가 몇 번이나 보험 좀 줄여보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 보험은 절대 손대지 마. 내가 든든하게 드러났으니까 당신 절대 그 줄이고 손대고 그러면 안 돼.
0: 남편이 이렇게 너무 완강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지내던 중에 작년에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염증이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고 큰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2: 환자분, 보호자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폐암 3기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1: 선생님, 혹시 잘못 나온 건 아니죠? 폐암 아니고 폐렴 아니고 폐암 맞나요? 저희 남편은 그냥 기침 조금 했던 것뿐인데요.
2: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저희 남편 치료만 제때 받으면 정말 괜찮아지는 거 맞죠? 네? 선생님, 제발 그렇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0: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수입이 끊기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두 아이의 교육비까지 모두 부담이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남편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월 100만 원짜리 보험들이 정작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 많은 보험료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아직 치료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만 아이들에게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 보험은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예, 오늘은 그 하남에서 우리 5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굉장히 그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남편분이 보험만큼은 든든하게 잘 준비해뒀다 이렇게 믿고 계셨는데 막상 이 보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에요.
2: 네, 그 보험료가 많다 보니 보장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생각만큼 보험금은 이제 수용을 못하신 상황이고 물론 실손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는 보존되었는데 100%는 아니었고요.
0: 네.
2: 남편분이 병가 이후 지금은 또 장기 휴직 중이고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소득은 반절 이상 줄어든 상태고 아시겠지만 가정에 나가는 돈은 늘 늘어나잖아요.
0: 네.
2: 그렇다 보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에 생활비, 대출 상환, 아이들 교육비까지 최근에는 남편 몰래 적금까지 다 해약을 한 상태입니다.
0: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그 자세하게 좀 사연을 들어보니까 암 진단 이후에 바로 절제 수술은 하셨는데요.
1: 네.
0: 그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이제 재발 위험이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항암 치료 4회 그리고 5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 항암 치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까지 지금 현재까지 수십 차례 병원을 다니셨다고 하고요. 1년이 이제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CT 검사, 뭐 혈액 검사, 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랑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부담한 의료비와 부대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1: 그러게요.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아까 이병호 팀장님이 설명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뭐 적금까지 해약을 하셨다. 뭐 그만큼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좀 크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저는 참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남편분께서 보험만큼은 굉장히 자신을 하셨었잖아요. 보험료도 뭐 100만 원 이상씩 많이 내셨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2: 네, 실제로 그 남편분의 앞으로 약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종신보험이 2건, 그리고 오래된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어요.
1: 네.
2: 하지만 보험 내용을 보니 사망보장이 집중되어 있고요. 실제 진단자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고,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치료비는 보존됐지만, 비급여 치료가 지속되다 보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특히 또 병가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남편은 결국은 암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약간의 입원비 정도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그쳤는데요. 이 돈은 결국은 사실 부족한 병원비,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됐고요.
1: 네.
0: 1년간 다 쓰고도 지금 부족해서 적금까지 해약을 하신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면역 항암 치료 또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1: 또들 수가
0: 네,
1: 있죠.
0: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잘 버텨오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버틴 게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앞으로가 더큰 걱정이신 상황이에요.
1: 아, 정말, 어떻게든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다 드려야 할것 같고,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보험료를 그렇게나 많이 내셨는데도,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 현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2: 네,
1: 팀장님.
2: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1: 네.
2: 남편분은 이제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셨는데, 보험료도 비쌌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망 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이제 편중돼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보험 상품 중에 가장 보험료가 비싸죠.
1: 네.
2: 결국 그 남편분은 사망 보장 3억을 위해 그동안 보험료를 내셨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한 보험료를 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1: 네.
2: 결국 가장 보험료를 가장 저렴했던 오래된 건강보험에서 암 진단자금 2천만 원과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이제 보존받으신 거죠.
1: 예. 매달 그큰 금액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셨고, 이걸 10년 이상 유지해 오셨다면, 지금까지 납입해온 총 보험료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치료비, 생활비 진짜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았다. 우리 청취자분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어요.
1: 아이고.
0: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8천만 원을 보험료로 낼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치료비나 뭐 이런 생활비, 부대 비용으로 충당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1: 그러니까요.
0: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 종신보험 두 건은 앞으로 5년, 7년 더 불입을 하게 되면 납입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남편분은 은퇴하기 전에 이 보험료 납입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모두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이었다라는 거고요.
1: 네.
0: 특히 오래된 이 건강보험, 이번에 보험금을 수령한 건강보험은 아내의 권유로 가입을 했던 보험인데, 최근에 이거를 해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가 그냥 두셨다고 해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해약을 했더라면 진단금 2천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1: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여러모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뭐 치료비, 부대 비용 지금까지도 뭐 수천만 원을 쓰셨는데 앞으로도 또그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도 지출이 더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그 흔히들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손보험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2: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연자님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 치료비 자체 말고도.
2: 그렇죠. 네. 수술 중에서 입원을 하지만 보통 퇴원 후 항암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암 치료 받을 때. 그럼 예. 통원으로 다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어렵죠.
2: 그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1: 네.
2: 그리고 택시를 또 이용해야 되고 또 음식도 조절해서 또 먹어야
1: 그럼요.
2: 되잖아요. 건강식으로. 그리고 또 암에 좋다는 각종 건강식품들과 뭐 어쨌든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그 지출이 많습니다.
1: 챙길 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0: 거기다가 이제 대출 상환이 아직 3억 5천만 원 남아있는 상태이신데 매달 대출 상환비만 120만 원. 그리고 주거비에 뭐 식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가장의 소득 세후가 500만 원 정도 되셨었는데
1: 네.
0: 아주 뭐 넉넉한 편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잘 꾸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 가정의 재무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다가 장기간 이제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2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내분은 남편의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아들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 집에 좀 도움이 되려고.
0: 네. 그러니까 이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보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냥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1: 와, 정말 그러네요. 예. 이 보험이란 것이 또 유사시에 우리 집 가정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상 또 이렇게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남편분이 아직 치료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 보험 내역을 보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새 보험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2: 네, 맞습니다. 신규로 지금은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보통 이제 치료가 종료 후 5년 후에 이제
1: 그러니까요.
2: 보통 가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이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죠? 지금 상황에서 매월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반으로 줄었는데.
1: 어렵죠. 완전
2: 지출도 많이 많아지고.
1: 되죠.
2: 그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지만 있는 보험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아내분은 적금을 해약하기 앞서서 보험을 먼저 해약을 고려하셨어야 돼요.
1: 예.
2: 왜냐면 사망보장 3억이잖아요.
1: 네네.
2: 근데 지금 현재 치료 자금이 없잖아요. 물론 현 시점에서 정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1: 예.
2: 이미 치료는 마치셨고 앞으로 들어갈 의료비, 생활비 생각하신다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으로 먼저 지출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1: 아, 근데 또 보험 해약한다고 하면 또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0: 네, 맞아요. 이 손해는 좀 불가피한데요.
1: 예.
0: 그 남편분의 종신보험 중에 한 건은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25년간 납입하는 보험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망보장이 1억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존 시에 보장받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약 60% 정도는 이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일단 감액 완납을 통해서 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했고요.
1: 네.
0: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요.
1: 네.
0: 건강보험은 이미 우리가 암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수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납입 면제가 돼서 실손보험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을 했고요.
1: 네.
0: 결국은 67만 원의 보험료가 현재는 9만 원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여기서 뭐 이미 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우리 남편분이 처음부터 보험을 다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과거에 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까요?
0: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동안 흘러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1: 돌릴 수도 없고.
0: 네, 맞아요. 그 남편분이 보험을 유지한 지가 거의 15년가량 되셨어요. 그러면 네. 보통은 이제 아마 이제 납입이 한 5년 남짓이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만 좀 일부 보충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15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단 기본적인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뭐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셨어야겠죠.
1: 네.
0: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30대시잖아요.
1: 네.
0: 보험료가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암진단비를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1: 네.
0: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

0: 예, 큰 부담은 없으셨을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셨을 때 건강 보장을 중심으로 좀잘 준비를 해 두시고, 그 사망 보장의 경우는 이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정기 보험으로 보완을 하시고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좀더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보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네네. 그 아내분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제 공감이 되겠죠. 당연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암이라든가 혈관 진단을 받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을 뭐 궁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나마 자녀들은 그 보험의 문제가 크진 않았고요. 오히려 아빠 앞으로 든큰 보험료가 지출되다 보니 다른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험 많이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된 거죠. 그 아빠한테 보험이. 그 자녀의 경우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두 건에서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큰아들 보험료가 8만 원, 둘째가 6만 원. 그래서 납입 중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험 내용 괜찮습니다. 다만 만기가 30세로 돼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었어요.
1: 예, 만기가 30세라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보험을 추가로 해주는 게 분명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30세 만기는 좀 걸려요. 좀 성인 보험을 다시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0: 지금 사연자님 아들이 지금 21살이고요. 학교를 휴학을 하고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그 아내분 역시나 당장은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아빠의 이런 병원비 지출, 뭐 각종 생활비의 부담을 남은 가족들이 오롯이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사실 지금 뭐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녀들의 보험까지 제대로 꾸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사연자분과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렵더라도 그 아이들 보험만큼은 든든하게 하고 싶다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또 큰아이가 곧 군대 입대 예정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이 보장 기간이 짧지만,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미뤘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의 치료의 지속적인 여부와 뭐 추가 비용,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 보면, 보완은 천천히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1: 그랬군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해주셨던 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만기가 30세까지기는 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가정 상황을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하셔도 될것 같다.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아내분 보험은 어땠습니까?
0: 네, 역시나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그 아내분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안보험 한 건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요. 남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보험료를 내시죠.
1: 그러게요.
0: 그런데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에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까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편과 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좀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갑자기 또 보험료를 늘리게 되면 그 외적으로도 더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고액 암 치료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뇌 심혈관 질환 진단비 치료비, 그리고 일부의 이제 부족한 보장만 좀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갖고 계신 암보험 중에 한 가지가 70세에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험료 좀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험료 추가되는 부분 없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두고, 이 정도면 우리 집은 든든하겠지,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안심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좀 느끼게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들 잘 꾸려져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겠는데요. 특히 가장의 경우는 사망 보장만 크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암뇌심 관련해서 진단비, 치료비, 그리고 이제 소득 공백에 대비한 어떤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장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 질환이 생겨서 치료 중이시라 새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사연에 이 솔루션 지켜보신 바와 같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현실적으로 서로 조정해 가면서 보험료 부담부터 좀 줄여가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니까요. 혹이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보험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한테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방송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뭐 궁금한 질문 문자들 모두 환영이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9에서 살펴본 사연은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남편분의 폐암 때문에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데 게다가 15년 동안 납부해 오신 보험이 이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계신 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두 팀장님들과 함께 어떻게 좀 해결책을 잡아가는가 좀 함께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지금도 상황을 뭐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추가 상담하실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또 남은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가정경제 상황 잘 치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이나마 또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서 또 개선을 시작하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힘내시라는 인사 전하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윤미래의 목소리입니다. Always.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힘내서 좀 활기차게 첫 번째 민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5811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진단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암보험을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던 중 암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암 진단비를 더 추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암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5811님께서 질문 민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정리를 하자면 뭐 암 진단비를 늘리는 거랑 그 암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을 하는 거랑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60대 주부시면은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좀 보험료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1: 네, 비용 대비 받게 되는 보장을 본다면 암 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어요. 특히 5811님이 그 60대 초반이시면 사실 보험료가 가장 비쌀 나이잖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암 진단 자금을 넉넉히 준비하기보단 암 치료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그 이야기하시는 암 치료비는 일반적인 암 수술, 암 입원비 등의 치료비가 아니라
0: 예.
1: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고액 암 치료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진단자금보다는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0: 네.
1: 준비할 수 있죠. 암치료에 예. 대해서는.
0: 다시 말해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암치료비 특약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장으로 봤을 때는 암진단비하고 암치료비하고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게 나아요?
2: 네, 사실 이 암 진단비와 치료비는 뭐 서로 경쟁한다, 뭐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0: 네.
2: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2: 암 진단금의 경우는 치료와는 무관하게 그냥 진단 자체만으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시에 필요한 뭐 생활비, 간병비, 뭐 그런 부대 비용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보통은 1회만 지급되는 그쵸. 단점이 있어요.
0: 예.
2: 물론 최근에 이제 통합 암 진단비라고 해서 암 종류별로 지급되는 보험이 있기는 한데요.
0: 네네.
2: 아마 대부분 가입하신 일반 암 진단비의 경우는 1회만 지급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고액 암 치료비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뭐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0: 예.
2: 실손보험으로는 100%를 다 커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고액 암 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여기서 질문이요. 그 보통 근데 치료비는 우리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0: 네.
1: 다만 문제는 전액이 아니라는 점. 네, 22년 그 서울의 A종합병원 암 연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중 92%가 통원 치료를 받았고
0: 예?
1: 94%가 항암 약물 및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실손보험의 통원이 대부분 한도가 25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1, 네. 2세대 해도.
0: 네.
1: 근데 거기에다가 항암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넘어요.
0: 예.
1: 그러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한도를 넘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실손으로는 커버가 될 수 없죠.
0: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뭐 이런 통원 한도나 연간 한도를 넘어서서 실손보험만으로 그 100%를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1: 네. 네.
2: 그 특히나 이제 좀 치료가 여러 회차를 거듭하게 될수록 이런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2: 간혹 이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환자 부담금이 5%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0: 예.
2: 그거는 급여 항목에 대한 경우만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이런 비급여 치료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이 높은 이런 선별급여 이런 경우에는 다 이 5%의 그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암 진단금, 뭐 실손보험 이걸로 다 커버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네.
2: 우리가 보통 이제

0: 당연히 좋은데 네네. 근데 이런 신기술 효과가 좋은 치료일수록 당연히 또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만큼 치료비 부담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암 진단비하고 암 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이미 그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상품이 보통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형태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는 다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맞았어요. 이제 요즘에 그 새로운 그 상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을 좀 더 보충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0: 예.
1: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0: 그렇죠.
1: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진단 자금서 쌓기보다는 암 치료비 뭐 이런 그 새로운 특약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보험료 면이라든가 보장 면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조언해 주신 이런 방향을 참고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자 이제 그 사연자분 맞춤형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5811님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60대 초반이시고 기존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사실 그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다 하는 거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죠.
2: 요즘 이제 이런 상황에 본다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20년간 더 납입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잖아요.
0: 지금 60대신데.
2: 네, 그렇죠. 거의 뭐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2: 상황이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단금을 추가로 가입을 또 하시게 된다면 연령대에 고려했을 때 내가 낸 돈이나 받게 된 진단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액 항암 치료비 위주로 일부 특약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간 잠시 함께 해볼까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잘하시는데요.
2: 네.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건 저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맞힐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은 비갱신형만 가입할 수 있다. 아, 근데 이렇게 유용한 특약이라면 비갱신, 갱신. 아, 갱신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한번 찍는 거예요.
2: 네.
0: X로 찍어 보겠습니다. 오! 아, 요즘 제가 찍는 네. 능력이 좀 늘었어요.
2: 네, 요즘 뭐 거의 연일 맞추고 계시는데요.
0: 쉬다 와서 그런가? 아니 근데 다른 요일은 또 계속 틀려요.
2: 그러세요? 네. 일단은 이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은 물론 상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0: 네.
2: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앞으로 납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의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0: 네.
2: 그 보험료가 허용되는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0: 네.
2: 굳이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갱신형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0: 네.
2: 상황에 맞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0: 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갱신형, 비갱신형,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메모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비, 암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암 진단비는 진단받은 후에 생활비나 간병비로 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 암 치료비는 실제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60대 이후에는 당연히 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연령대가 60대 이후시라면 진단비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좀 부족한 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채워가고 보완하는 쪽으로 좀 현실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 언제나 우리 보험 이야기할 때는 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다른 어떤 주제로든 보험에 관한 질문들 또 보험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4812님이세요. 저는 60세 직장인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장 분석을 받아보니 갱신형 보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으니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불리한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0: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말이죠. 재가입하고 보험료 오르고 난 갱신을 생각해요 라고 갱신을 생각하고 계신 4811님 60세 직장인의 갱신형 보험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 네.
1: 물론 나이가 젊은 경우에 가급적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해서 빨리 납입하고 끝내는 게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잖아요. 또.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상황에 따라 갱신형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방법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라는 점은 사실 분명히 단점이기는 한데요.
0: 네.
2: 특히 이제 실손보험은 누구나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도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손도 오르고 다른 보험들도 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0: 네.
2: 그래서 내가 이제 비갱신형 보험을 잘 준비는 했지만 조금 더 보장을 좀 폭넓게 키우고 싶다 하실 때에는 보험료를 좀 따져보고 갱신형으로 복층 설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오, 복층 설계라. 복층 설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네. 그 예를 들어서 암 진단 자금을 예를 들면 경제활동 기간에는 암에 걸리면 일도 못하고 소득도 줄고
0: 그렇죠.
1: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0: 예.
1: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에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적습니다. 그 이 부분을 활용해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0: 네.
1: 경제활동 기간에는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갱신형 상품을 추가해서 가입한다는 거죠. 그럼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0: 어허.
1: 다만 이 갱신형 보험은 100세까지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활동, 내 자녀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0: 네네.
1: 그때는 내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안 되니까
0: 예.
1: 그때 충분히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0: 경제활동을 내가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2: 네. 그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0: 네.
2: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암에 대한 가족력이 정말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제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1억 이상 준비를 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사실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65세 이전까지만 진단금을 좀 크게 보충할 수 있도록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해서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0: 네.
2: 만약에 제가 이제 65세에 소득이 없고 뭐 이렇게 큰 진단비가 필요가 없다라면 이제 그때 갱신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0: 네.
2: 막상 65세가 되어서도 진단금이 1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갱신을 해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선택지를 좀 열어놓은 거죠. 대신에 이제 그때가 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비갱신형 보험의 납입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2: 보험료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이런 식으로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보장받는 대비해서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김미정 팀장님이 이렇게 본인 이야기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갱신형 보험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뭐 다른 사례가 더 없을까요?
1: 네, 그 지난번 방송 주제가 정기보험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0: 예.
1: 사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전체적인 기간에 대한 보장이고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에만 사망보장을 받는 보험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정기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갱신형 보험도 갱신기간이 얼마에 따라 다른데 3년에 한번 갱신되는지 10년에 한번 되는지 20년에 한번 인상되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는데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0: 예.
1: 그러면 부모의 사망보장을 2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중요한 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뭐 이거 자체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큰 보장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걸 우리 집 상황에 맞게끔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본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보장을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시기에 한해서 내가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에 한해서 갱신형 상품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갱신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봤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이병우 팀장님.
1: 네, 그 내가 보험료를

0: 지금 내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점검을 안 받으시면은 그 내용이 내가 생각보다 나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1: 예.
0: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1: 네, 김미정 팀장님.
2: 네,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1: 네.
2: 오늘 사연처럼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보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다가 유튜브 댓글 곰지36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병호 팀장님 앞으로. 제가 이거를 잘 살려볼게요. 소 핥은 머리. 너무 완강해서 수상함.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곰지님. 수상하다뇨. 자연모십니다. 모발, 자연모.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모발은 순수한 자연산이다. 우리 두 분 거다. 최고다라는 뜻에서 이현의 내거 중에 최고 두 분에 대한 선물로 천우진 PD님이 끝곡으로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0: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오르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 내리는 구간이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 도 많아서 성수대교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한강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의 최강일구입니다. 아, 요즘 날씨 눅눅하고 끈적끈적하죠. 높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 올라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납니다. 이렇게 눅눅하고 끈끈해진 모양을 가리켜서 우리는 눅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름철에 이 눅진함은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눅진하다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마음이 느긋하거나 성격이 부드럽다, 온화하고 끈기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좀 눅진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서로를 대한다면 끈끈한 더위에도 조금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구가라요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부터요,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피하기 위해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소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여튼 집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살아.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거 미리 막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7년입니다. OECD 상위권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네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했는데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대 수명 83.7세. 자, 83.7세. 예, 제가 66이니까 빼면 어떻게 된 거예요? 7. 17년 남은.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졸업 후 1년 이상 청년 백수가 48.6%, 거의 절반은 백수다. 이거 큰일이네요. 전반적인 취업 여건이 악화해 최근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베트남에서 1등 복권에 당첨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첨금이 1020바락 동. 우리 돈으로 하면 58억 원 정도인데 외국인이 받은 당첨금으로는 최고 액수라네요. 지난 11일에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 KSHC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요. 하노이에 살면서 약 5년 전부터 꾸준히 복권을 사왔다고 합니다. 아, 58억. 대단하네요. 콜라 값이 올랐답니다. 한 캔에 2,200원으로. 코카콜라가 평균 7.2%의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오늘 뉴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의 돈가스 퀴즈 또 기대가 되고요. 노래 한곡 듣고 시작할게요. 샵 0951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의 시.

나는 선물 시작합니다. 먼저 샵 0951 문자창에다가 세 가지 적어주세요. 돈가스 퀴즈 정답하고 나는 선물 받고 싶은 거, 누구하고 나는 선물을 같이 할 것인지 세 개를 적어서 샵 0951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먼저 가스 퀴즈예요. 이거 가격이 7.2% 이상 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병에 그래서 2,200원이 됐다는 건데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이거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가시나무과 식물인 이것 나무의 열매로 이 지역에서는 각성제로 널리 사용된다고 그러네요. 카페인 함량은 커피와 유사하지만 각성 효과는 더 약하며 오래 지속이 됐는데 이게 뭘까요?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콜라, 2번 식혜. 예. 정답 모르시면 몇 번? 1번 그냥 쓰시고요. 25개 나눈 선물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적어서 올려주세요. 서울 강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붕오리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은마을 한은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담일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어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이렇게 25개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적을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함께 하실 것인지, 자,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카페인 함량은 커피와 유사하지만 각성 효과는 더 약하고 오래 지속되는데 이 음료 이름이 뭘까요? 1번 콜라, 2번 식혜. 모르시면 1번 그냥 적으셔서 보내도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할게요. 권미희가 부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권미의 서풍 듣고 왔습니다. 자, 나눈 선물 당첨자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콜라죠. 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5444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맨인데요. 시간이 맞아서 운전할 때는 95.1 TBS 듣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청하는데 당첨될 때까지 보낼 겁니다. 정답은 적기 전에 어제도 시간이 맞아 들었는데 돈가스 PD가 앞으로 함께 못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둘 TBS 떠나게 돼 마음이 속상하네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애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돈가스 PD 앞날에 복 많이 받길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정답은 1번 콜라고요. 가락시장 민호회를 신청합니다. 이유는 퇴직한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교통방송 화이팅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보낸 문자 보내지긴 하는 건가요?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당첨까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 돈가스 PD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하고 생활전선으로 간다 말씀드렸더니 오늘까지도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시고 예, 잘 되길 바란다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5444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와이프님 모시고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당첨자는 1901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 인터뷰했던 신대방동 미용실입니다. 아, 예, 예, 기억납니다. 네. 정답 1번 콜라고요. 어제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제가 일하느라 잘 못 챙겨드렸는데 애청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브스 볼륨 줄기세포의 센스를 보내주신다면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돈가스 PD님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고요. 최일근님과 케미가 좋아서 듣는 내내 즐거웠거든요. 어디에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901님도 가스 PD 잘 되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 생신 선물로 꼭 보내주세요. 3814번님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이고요. 김만희 떡볶이 부탁해요. 올만에 아내와 떡볶이 먹으면서 그 옛날 연애 감정을 살려보고 싶네요. TBS 정상화 머지않아 서풍 타고 오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3814번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김만희 떡볶이집 가서 맛있게 맛있게 떡볶이 어묵 뭐 식혜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룰라입니다. 날개 잃은 천사.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새싹 문자 4941번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파주에 와 있습니다. 오란다 먹고 싶네요. 골프 모임에 가져가고 싶어요. 언니들한테 당첨됐다고 자랑하면서 먹고 싶습니다. 4941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아, 4941님 문자 처음 보내신 분인데 당첨이 되셨어요. 이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0: 뭐가 신기하세요?
1: 이렇게 문자 보내고 당첨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0: 누가 전화

0: 했죠, 어떤 아저씨가?
1: 예, 네, 아니
0: 예.
1: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0: 그 전화 건 목소리가 저하고 똑같다고요?
1: 왜? 네.
0: 아니, 저는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서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0: 오늘 저, 그 PD가 저 빠블로 PD예요.
1: 아, 네.
0: 김경래 PD.
1: 네.
0: 예, 지금 저 돈가스 PD가 다음 주에 이제 그만두느라고
1: 아.
0: 이것저것 일도 많아서 오늘 혼자서 지금 빠블로 혼자 다 저, 업무를 다 밖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방송사고 안
1: 알겠습니다.
0: 나고 요렇게 진행되는 것만 해도 이거 행운입니다. 기적이고. 예.
1: 네.
0: 방송은 뭐 1초만 삐끗하면 사고 나는 만 건데 어쨌든 지금 파주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파주 어디 계신 거예요? 골프장에 계신
1: 아주
0: 거예요?
1: 아침에 지금 모닝 스크린 하고요.
0: 모닝
1: 지금
0: 스크린? 아, 실내 골프장 그 스크린 골프장 가셨구나.
1: 오늘 실내에 있었어요.
0: 어디에 계셨다고요?
1: 실내 모닝 스크린장에
0: 아,
1: 있었습니다.
0: 모닝 스크린.
1: 네.
0: 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스크린에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골프장 이름이 모닝이에요?
1: 아니요, 아침에 스크린 골프장에 있었어요. 실내
0: 야,
1: 스크린장이요.
0: 지금도 거기 계신 거고?
1: 아니요, 좀 전에 나왔어요.
0: 아, 이제 퇴실하셨고, 네.
1: 네.
0: 보통 뭐, 네 분이 치는 걸거 아니에요, 그죠?
1: 스크린은 이제 뭐, 4명이든 뭐, 6명이든 방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상관이
0: 그렇지.
1: 없고요.
0: 혼자 쳐도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1: 네.
0: 가봤는데. 예. 저희 그 나눔 선물 보내주신 업체도 스크린 골프가 있어요. 브라보 골프라고.
1: 네네. 네, 많이, 네, 들었어요.
0: 예. 거기는 브라보 골프는 아닌가 봐요.
1: 네, 저는 프렌즈예요.
0: 듀랜드?
1: 프렌즈, 친구
0: 아,
1: 프렌즈.
0: 프렌즈. 아, 우리 이제
1: 네.
0: 제가 리스닝이 잘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 마일리지는 어떻게들 되세요?
1: 저요?
0: 예.
1: 4학년 8반입니다.
0: 4학년 8반. 네.
1: 네.
0: 언니들은?
1: 언니들은 이제 제일 많은 언니가 6학년 4반이고요.
0: 6학년 4반까지 있습니까? 언니 중에?
1: 네.
0: 오, 대단하시네. 어떻게
1: 제가 제일 어려요, 모임에서.
0: 친구 선후배가 어떻게 짜여지게 됐어요?
1: 아, 제가 파주 와서 조금, 뭐랄까, 너무 고립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고립된 생활을 벗어나려고 당근에서 제가 모집했어요.
0: 당근에서 모집을 했다?
1: 예. 네.
0: 아, 이거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당근이라는
1: 당근이라고
0: 게, 저,
1: 아시죠? 당근 마켓, 우리
0: 당근
1: 중고
0: 마켓.
1: 당근 마켓.
0: 물건
1: 거기에
0: 이거 사고
1: 모임탕이
0: 파는
1: 또
0: 거.
1: 있어요. 네.
0: 아,
1: 거기에,
0: 당근에서 이렇게 사람을
1: 예. 네.
0: 모집할 수도 있어요?
1: 모임방이라고 해서 모임을 또 결성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0: 그 당근 마켓에서요?
1: 예.
0: 아,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1: 네.
0: 만나는 게 있구나.
1: 예, 네, 취미 활동, 저희는 골프잖아요. 그래서
0: 예.
1: 골프를 가지고 이제 지금 소수 정예로 필드 가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지면서 친해지는 중이에요, 지금.
0: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청취자님이 제일 먼저 이걸 올렸어요? 거기 당근에다가?
1: 네, 제가 방장이에요.
0: 아, 방장이시구나.
1: 네.
0: 그래가지고 밑으로 저 부원들이 몇 명이나 6명 있는 거예요? 5명?
1: 저희 8명이요.
0: 8명. 그 모임 이름도 있겠네요.
1: 골빠뉴입니다.
0: 골.
1: 골프할 때
0: 골프에
1: 골. 빠진
0: 빠진
1: 뉴자들.
0: 골빠녀가 아니고 골빠뇨. 요
1: 네.
0: 이름도 청취자님이 지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재밌네. 그 어디 그 같은 파주 어디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에 계신 분들이겠네 대부분이.
1: 아니, 저희가 지금 일산에서도 오시고요.
0: 그래요?
1: 예. 네. 그냥 모임 조건만 여자 모임 해서 걸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8명 채워지면서 방을 폭파시켰죠.
0: 아, 이제 거기는 졸업을 해버리고 완전
1: 예, 네, 더
0: 오프라인으로
1: 이상
0: 전환
1: 사람, 예, 네, 모집
0: 됐구나.
1: 안 하고, 이제 우리끼리 필드 갈 멤버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0: 예.
1: 예, 네, 더
0: 8명이
1: 이상 더 이상 안 하고,
0: 채워졌으니까
1: 네.
0: 8명이면 두팀딱 하기 좋네.
1: 네.
0: 야, 그런 게 있구나.
1: 네.
0: 그 여성만으로 멤버를 모집한 이유는 뭐예요? 왜 남자들은 안 끼었어요?
1: 아무래도 저희 남편도 골프를 하긴 하지만,
0: 네.
1: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이트에서 남자 여자 만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리 취미
0: 예,
1: 활동이긴 하지만
0: 그랬군요. 그
1: 네.
0: 당근에다가 올리니까 금방 이게 모이게 됩니까?
1: 네,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모이는 사람 모집 기간은
0: 그랬구나.
1: 더 이상 이제 모집하지 말자 이제 의견들이 모여져서
0: 네.
1: 네.
0: 그러면은 8명 회원이 당근 멤버 골빠뇨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인 적도 있었겠네요.
1: 거의 매주 모이고요.
0: 거의 매주.
1: 네, 이제 바쁜 일 있으면 이제 한두 분씩 빠지기는 하는데, 이제 스크린은 뭐 빠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0: 네.
1: 네.
0: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파주 어디예요? 그 스크린 골프장 있는 데는?
1: 저희는 파주 운정이에요.
0: 운정에 계시구나, 운정. 운정역
1: 네.
0: 있는데. 예.
1: 네.
0: 아우, 거기 아파트 단지 어마어마하죠, 거기.
1: 맞아요. 지금
0: 예.
1: 엄청 복잡해졌어요.
0: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뭐예요. 골프장에는 아직 안 나가보시고, 스크린에서만 연습 들어가고 계십니까?
1: 여기 언니들하고는 아직 필드는 이제 뭐지? 파3 한번 다녀왔고요.
0: 예, 파3.
1: 예, 네, 연습할 겸 해서 파3 한번 다녀오고
0: 네.
1: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주부가 많다 보니까
0: 예.
1: 저렴하게 가려고 지금 육군 체력 단련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0: 태능?
1: 아니, 태능은 체력 단련장이 그런가요? 태능은 잡기 힘들고
0: 예.
1: 저희 선봉대라고 용인에 있는
0: 아, 그런 데가 또
1: 나이놀이
0: 있습니까?
1: 있어요.
0: 나이놀자리로 두 바퀴 도시려고?
1: 네.
0: 우리 청취자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 치세요?
1: 저는 뭐 필드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백순이고요.
0: 백돌이 백순이?
1: 네. 그냥 드라이버 치는 재미로 지금 하고
0: 아이고, 예,
1: 있어요.
0: 좋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48이시면.
1: 아, 두 아이 다 지금 대학생이고 독립을 했어요.
0: 48인데 엄마가 48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나요?
1: 친구 또래보다는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이긴 한데 26에 났어요, 첫 아이를.
0: 요즘 저 분으로는 좀 일찍 결혼하시고 일찍 아이를 낳았네. 그죠?
1: 네, 이제 좀
0: 예.
1: 자유가 됐죠.
0: 알겠습니다. 결혼 일찍 하셨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게요. 파주샹과 쌀가미를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나눔 선물로 이 선물도 똑같은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아, 더 하나
0: 언니들한테,
1: 궁금한 거 있는데,
0: 예.
1: 저도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사람이라
0: 네.
1: 이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0: 아,
1: 나눔
0: 나눔 선물로 제공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아이템이?
1: 선물.
0: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거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어요?
1: 저는 작은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0: 작은 도자기
1: 네.
0: 사이즈는 주먹만한 건가요, 그러면?
1: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뭐, 컵 사이즈도 있고,
0: 오.
1: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1: 네.
0: 예. 그 제품 사진을 하나 좀 이따가 끝나고 올려주시고요 문자에다가 아니
1: 아,
0: 저희야 뭐
1: 네.
0: 적극 환영이고
1: 네.
0: 청취자들한테 이게 선물로 가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는 뭐가 좋다?
1: 제가 만드는 거는, 애완돌멩이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0: 네이버에다가 애완
1: 제가 뭐 창이 있고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0: 애완돌멩이 나오네. 있네. 여기 애완돌멩이가 많네요.
1: 그런 거
0: 블랙스톤이라는 것도 있고 돼지 형상, 돼지 머리 형상도 있고
1: 뭐
0: 아,
1: 그런
0: 요거를
1: 사이트
0: 받아서 하마 같은 것도 있고 돌에다가 새기나 봐요?
1: 아니 도 흙으로 만들고
0: 흙입니까, 저게? 오.
1: 도자기로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0: 야.
1: 다양한 얼굴 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0: 그러네요. 이
1: 네.
0: 판매하시는 거예요?
1: 아니 판매는 안 하고 제가 취미 활동인데
0: 네.
1: 이거를 시험 앞둔 뭐 친구들이나 이제 수험생들한테 시험 전에 선물로 주면 되게
0: 네.
1: 좋아하더라고요.
0: 오, 합격
1: 나에게
0: 기원.
1: 마음의 위로. 예.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오.
1: 네.
0: 그러면 청취자님 뜻을 저희가 100% 접수를 해가지고 이따 끝나고 나서 가스 PD나 저 바블로 PD가 한번 전화를
1: 네네.
0: 드리도록 할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예.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허리케인 라디오는 어떻게 알고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원래 저기 이런 말씀 해도 되나? 김어준 팬이거든요.
0: 아.
1: 옛날부터 듣고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러시구나.
1: 네, 근데
0: 예.
1: 보내본 건 지금 처음이죠.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기, 저 끝으로, 파블로 PD가 듣고 싶은 노래, 애창곡 한번 알려달래요. 틀어드린다고. 고맙다고.
1: 아, 요즘에 연습하는 곳은 카스바의 여인인데 가능할까요?
0: 카스바 여인?
1: 네.
0: 연습을 하다뇨?
1: 노래방에서 회식 때 한번 부르려고요.
0: 어디서 연습, 집에서 혼자 연습하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1: 네.
0: 저는 여기 보컬 레슨 받고 있잖아요. 상암동에서.
1: 그러니까 아니 들었는데 저는 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0: 저 여보세요. 뭐 누구 능력이 돼서 듣습니까? 전뭐 돈이 남아서 듣는 건 아니고. 저도 저 돈은 아깝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 예.
1: 네, 저도
0: 그래요.
1: 지금 멋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연습하고 있어요.
0: 좋아요. 그럼 윤이상의 카스바의 여인.
1: 네.
0: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언니들하고 노래방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모로.
1: 네.
0: 네. 자, 파주 운정의 청취자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윤이상의 카스바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윤이상 카스바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운정에 계신 청취자님 노래 들으면서 연습도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1862님께서 운정 청취자께서 그 아까 그 걱정 그 인형이라 그랬나요? 예, 그거 나눔 선물로 제안을 해주셨다 그랬더니 1862님이 이렇게 의견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워리스톤이라고 그래서 심신 안정에도

빠른 시일 안에 TBS 정상화돼서 되돌아오길 기대하고요. 전쟁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보니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어느 누군가는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젖 먹던 힘이라도 내보자고요. 멋진 글귀를 보내셨네.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다. 예.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353번님한테 선크림이죠.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잘 쓰세요. 자, 이어서 양주댁 저의 단골 청취자시죠. 1096님이 문자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읽고 오라보니 정답은 무조건 1번이고요. 양주에는 좀 전까지 비가 겁나게 쏟아지더니 지금은 해가 쨍 떴어요. 날씨가 하루에도 12번이 더 바뀝니다. 돈가스 PD님이 간다고 해서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아요. PD님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앞날에 행복한 날들 가득하고요. 신청곡으로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스 PD가 회사를 퇴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있어봐야 월급이 안 나오니까 출근 자체를 일단 접어놓고 가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호섭의 노래 듣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TBS가 좀 좋아질까요?

다 명곡이죠. 최여섭 씨의 세월이 가면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저 가스피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있고 이제 수요일부터 안 나온다. 어제 짧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격려 문자, 또 아깝다, 아쉽다, 이런 슬프다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유리야 청취자는 돈가스 PD님 가슴이 아픕니다. 5186님은 너무 서운하네요. 돈가스 PD님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요. 0529님, TBS 좀 좋아지고 가스 PD도 다시 오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계셔서 저희 남아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3부에 황당무계, 황당 이종황 선생 나오는 날입니다. 자, 7080 우리 대중가요, 외국의 팝송, 듣고 싶은 노래. 자, 허리 디스크쇼에서 많이 많이 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곡, 오늘 어떤 곡을 좀 듣고 싶으신지,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러니까 뭐 여름과 관련된 그런 뭐 노래도 많이 예, 보내주시고요. 이제 슬슬 휴가철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7월 23일이고, 다음 주면 이제 7말 8초가 되는데, 그야말로 예, 휴가에 앉으면 피크가 되는 그런 때가 되네요. 어느덧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7월 말쯤 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니는 학원이 방학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기 싫어도 휴가를 가야 된다는 7말 8초가 이제 다가왔네요. 네, 진해진 장마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남부지방은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 서울 수도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야. 거의 한 2주쯤 된거 아니에요? 계속 그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예. 뭐 시원은 해서 좋긴 좋습니다만, 또 가물다 소리 안 들어서 좋긴 좋은데요. 네. 자, 어떻게든, 예. 7말 8초가 왔습니다. 자, 오늘 그 2부 끝곡은요, 예. 김태화의 안녕이라는 노래를 바블로가 틀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지금, 청취자들 슬퍼하고 있는데, 가스를 완전 날려버리려고 그러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공이. 자, 2부 끝곡. 김태화의 안녕. 이 노래 들으시고요. 3부에 이종황 선생 오셨냐? 집행 짓고 오셨어? 아유, 땀 엄청 흘리실 텐데, 예? 자,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9: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0: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9: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9: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9: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0: 알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호우, 돌풍, 낙뢰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계곡, 강, 하천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주시고요. 산비탈, 축대, 옹벽 등 산사태 취약지역 및 붕괴 우려지역에 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동해고속도로 근덕 방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릉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적재물을 쏟은 사고가 있는데요. 한때 전면 통제하고 처리하다가 지금은 한 개 차로 차량들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신청을 했네요. 패티김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아니 근데 저 파블로 PD가 보낸다는 건 이해가 되고 청취자들까지도 이별 노래를 신청하시네. 완전히 보내시는구만. 예.

오락가락합니다. 왔다가 그쳤다가 전형적인 한여름 날씨인데요. 날씨만큼 세상살이도 마음먹은 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음악의 한 곡이 큰 힘이 됩니다. 날은 굳어도 오늘도 인생을 그야말로 유쾌상쾌하게 살아가는 사나이 허리디스크쇼의 쇼펜하우 황당국의 이종황 선생입니다.

0: 공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지자는 호지자만 못하고. 야, 너 왜 웃어? 호지자는 낙지자만 못하다. 야, 왜 이렇게 지자가 많이 나오지?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가 오든 햇볕이 내리쬐든 인생도 그 결국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날 그 우산은 좀 자주 잃어버리고 막 깜빡깜빡해도 웃음 만큼은 절대 잃지 않는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헌이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박수를 맞으셨네요. 저는 허리디스크의 쇼펜하우어 그랬더니 공자님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공자님이 뭐, 네. 이 말씀을 어디다가 남겼어요? 녹음했어요?
0: 요거는 이제 그 옛날 너 시작부터 왜 그러니 지금 그 분위기 좋게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글을 남기셔가지고
1: 글을 남겼다고요?
0: 네 누군가가 누군가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1: 근데 여기 낙지자는 왜 낙지자가 낙지 먹는 사람이에요?
0: 그 호지자는 낙지자 지지자는 호지자 중앙청 청살 청산살 뭐 오늘 일구가 아주 참 재밌구나. 뭐 우리 최고군이 이렇게 웃고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고 그러면 좋습니다.
1: 공자님 말씀은 맞는 거예요?
0: 공자 아니면 맹자 아니겠습니까?
1: 노자는?
0: 뭐 노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그만하자. 어?
1: 아 오늘 뭐 좋습니다. 예,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멋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선생님 오늘 첫 곡 뭐 준비하셨습니까?
0: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신중하게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전설적인 그 락밴드 롤링스톤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죠?
1: 그렇죠. 구르는 돌.
0: 그렇죠. 이 밴드 이름처럼 그 롤링스톤스 구르는 돌에는 이 기가 끼지 않는다.
1: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롤링스톤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까? 1960년이 그 60년이 넘도록 쉼없이 무대를 누비며 락의 역사를 써내려온 아주 그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 봤어요?
0: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얘기하죠.
1: 봤습니까?
0: 너는 맞자. 1981년에 발표한 Start Me Up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예, 사실 몸도 마음도 처질 때 이 노래 한 곡이면 여러분 다시 시동이 걸리실 겁니다.
1: 예? 신나는 거예요?

0: 이거 번역을 한번 해주세요. 스타트 미업. 롤링스톤즈의 스타트 미업.
1: 그 우리 최고군이 그 영어는 좀 잘 아실 텐데.
0: 아, 몰라요. 네? 몰라요.
1: 업. 업은 이제 올리다. 응? 스타트는 시작하다.
0: 네.
1: 미는 나 아닙니까?
0: 나를 밀어라 그러면?
1: 나를 조금 키워줘라. 몰라 임마. 그냥 해.
0: 7208님께서 노노 옹야 편에 등장하는 공자의 명언이죠. 아까 낙지 얘기하고
1: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지자는 네. 호지자.
0: 그렇죠. 낙지자 뭐 이런 거.
1: 호지자는 낙지자만도 못하다. 그런 거. 뭐 오늘 여기 꽂혔구나 아주.
0: 거기 낙지는 산 낙지예요? 죽은 낙지예요?
1: 그건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뭐 아무튼 그 뭐 대충 뭐 알아듣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옹알옹알 거리지 마시고 그 최국은이 뭐 문자 보내라고 시켰습니다.
0: 아닙니다. 노노 첫 편에 나오는 걸 학이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이편.
1: 학이편.
0: 예. 그건 왜 학이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 모르겠습니다.
0: 학이 시습지 부경여로 유붕자 언내 부령 낳고.
1: 야, 빠블로.
0: 인부지.
1: 대본은 있다 이랬으니까 얘가 이러잖아, 지금. 계속 여기 꽂혀가지고. 너 오늘 계속 노노.
0: 아니, 그러니까 학이편, 옹야편이 별게 아니고요. 학이로 시작하면 학이편, 옹야로 시작하면 옹야편 그러는 거예요. 옹알옹알 거린다는 게 아니고.
1: 자, 다음 주부터는 네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
0: 그 다음에 4218님께서는 2시 동시간대에서 허리케인 라디오가 가장 재밌습니다. 특히 이종황 선생님과 최고 코너가 짱입니다.
1: 아유, 4218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시간대에 최고의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짱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뭐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오늘 수협으로 좀 작은 성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원부터 받습니다.
0: 저기 선생님 선생님
1: 예.
0: 저 가스피디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나오고요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요.
1: 그러면 1,000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개신경 때 쓸 때냐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0: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1: 자 다음 곡은 어떻게 좀 최일구씨 신나는 걸로 갈까요? 아니면 좀 우울한 걸로 갈까요?
0: 아 신나는 걸로요?
1: 신나는 걸로 갈까요?
0: 네.
1: 그러면은 신나는 거 힘나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아니 슬픈 걸로 해주세요.
1: 슬픈 걸로요?
0: 네.
1: 자 슬픈 걸로 미국 밴드 휘 루이스 앤 더 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삽입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0: 아, 이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1: 그냥 슬프다 그러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본대로 해요. 사랑은 사람을 그 가장 강하게 만드는 그 힘이라는 메시지를 네. 신나는 락 사운드에 담아낸
0: 곡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 그만해, 임마.

0: 신나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꽃말이 청취자가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아, 선생님. 뭘, 네. 선생님.
1: 예, 예, 말씀하십시오.
0: 노래 신나고 너무 좋아요.
1: 꽃말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협 010-21-.
0: 네,
1: 500원만 좀.
0: 자, 선생님.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 문자번호 샵 0951 듣고 싶은 노래 여기다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고요.
1: 자, 이 허리 디스크쇼는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뭐 제목만 이렇게
0: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1: 제목만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아시고 거기에 이제 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뭐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랑하던 여자와 혹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벌어졌던 일들 뭐 그런 사연들을 주시면은 당첨되실 확률이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문자 3842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얼마 전 그 저는 실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가족들 그 앞에 서면은 자꾸 괜찮은 척은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군요. 3842님께서.
1: 최일구 씨, 너도 이런 적 있으시죠?
0: 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1: 어떻게 잘 견뎌냈습니까?
0: 5년 동안 뭐 회생 파산하면서 네. 고생 많이 했죠, 저도.
1: 우리 3842님께 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멘트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0: 글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닥친 일을 갖다가 그냥 꿋꿋하게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자세. 이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어떤 거냐. 이걸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일구야, 그게 도움이 되겠니? 그게 3842님께 계좌번호 해가지고 좀, 너 있는 거라도 좀 털어드리고,
0: 저, 레슨, 보컬 레슨 받느라고 돈 다 써서 없어요, 그리고.
1: 아무튼 그 3842님께 인생에는 잠시 그 비를 맞는 날도 있습니다.

0: 하지만 그 비가 이렇게 영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지치고 무력해져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거친 파도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라고 이 트러블드 워터요?
0: 그쵸, 예.
1: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정말?
0: 사이먼 앤 가펑클.
1: 선생님. 예. 사모님이 아니고 사이먼이에요.
0: 예, 사이먼 가펑클.
1: 아,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납니까?
0: 아, 중간에 이제 계좌로 이체 좀 해드려야죠. 예.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험한 세상의 트러블 워터.

0: 아, 정말 멋집니다.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노래인데요. 선생님.
1: 그죠, 예.
0: 선생님도 옛날에 작곡하고 그러시잖아요.
1: 뭐, 이거저거 뭐 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0: 예. 이런 거 한번 작곡하지 그러셨어요. 내가 세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1: 그걸 그랬는데. 작곡했으면 내가 여기 있겠니, 지금? 어?
0: 그런 거, 이런 거 하나 작곡했으면 저 수협에 500원만 부탁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1: 다음 거 가자.
0: 하시죠.
1: 자, 그리고 예지 아빠빠님께서 그 이종황 선생님 그 집에 비는 안 새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0: 어, 정말요?
1: 네네.
0: 비 안 새셨어요?
1: 비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뭐 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붓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예지 아빠님께서는 또 제가 저녁에 틱톡 라이브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거금을 쏘고 가셨습니다.
0: 얼마요?
1: 한 1,700원 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자, 그리고 저도 한번 할까요? 틱톡?
1: 그건 네가 알아서 해요. 나 힘드니까 내 구역에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6556님께서 두 분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배꼽을 잃어버렸다고. 그 배꼽 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0: 저기 선생님.
1: 예.
0: 저기 파블로가 올린 것만 읽으세요. 그 막 발췌해서 하지 마시고.
1: 나도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야. 다음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예? 7716님의 사연입니다. 세상살이가 그 유난히 힘든 날이면 5년 전에 먼저 떠나신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는 늘 괜찮다, 잘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나이가 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참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네.
0: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한다는 말 새삼 떠올리게 하는군요.
1: 그리고 참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아버지들이 술 한잔 권하게 드시고 막 얼굴 부비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막 술 냄새 나고 막 싫다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0: 아, 선생님도 그랬어요?
1: 저도 그랬습니다. 참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또 볼이 또 그립기도 하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0: 그 연세인데도 아직도 아버지의 볼이 기억이 나십니까?
1: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금의 아무리 90을 먹은 날에도 결국 또 나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좀 적어. 오늘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칠까 합니다. 루서 밴드루스의 Dance with My Father.
0: 오, 아빠와 춤을 춰요?
1: 그쵸. 예, 다시
0: 한 번. 엄마하고 춤추는 게 아니고?
1: 아빠입니다. 예.
0: 이야, 늑대와 춤은 안 추고요?
1: 너 무릎 꿇고 엎드려. 다시 한번 그 아버지와 춤을 출 수 있다면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함께 할 텐데.
0: 아버지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춤을 출 거라고요?
1: 그렇죠. 세상을 떠난
0: 아무리 그렇지 아버지하고 있으니 밤새.
1: 미국은 달러 임마. 아무튼 가장 아름답고도 먹먹한 엄마가 아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듣겠습니다.
0: 네. 그 아버지가 나옵니까 여기?
1: 나옵니다.
0: 들어보고요.

0: 네. 뭐야. 천천히 노래라니까 뭐 대략 말락 하긴 하는데. 네. 제대로 못 들었어요.
1: 이게 이제 아까는 저희가 이제 노래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남자 입장,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딸의 입장에서 아빠와 춤을 추는 것도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0: 아, 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춤을 추는 게?
1: 아니, 저는 이제 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0: 아니, 선생님, 확실히 아세요. 노래는 남자가 불렀잖아요.
1: 확실히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 저희, 빠블로 좀 빨리 좀 적어줘.
0: 아, 그리고요, 예지 아빠가 항의 문자 보냈어요.
1: 뭐라고?
0: 틱톡에 1,700원밖에 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지 아빠가 뭐라 하냐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보냈다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면 17,000원 아니면 34,000원 보냈는데. 그거 띄워먹은 거예요, 그러면?
1: 틱톡 이놈들이 중간에서 띄워먹었나?
0: 자, 4553님께서. 62살 남자입니다. 의정부 살고요. 저도 실직된 지 두 달 다 돼가는데요. 팽팽 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하셨네요.
1: 아이고, 아이고.
0: 네, 해안을 주십시오.
1: 이게 사실 그 두 달이면은, 잠깐만,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두세 달 더 놀아보시면은, 이 정신이 버쩍 들지 않겠습니까?
0: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남은 뭐 한 2, 3주는, 좀 친구들도 만나고, 네. 좀 여행도 다니시고. 아,
0: 뭐 두 달 가지고는 안 된다?
1: 아유, 두 달 갖고. 지금 저기 빠블로 피디하고 우리 기술 감독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 그렇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0: 10월 한 장 못 봤죠.
1: 그러니까.
0: 자, 이번에는 144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허리 디스코 쇼 이종왕님 최고예요. 아, 이분은 허리 디스크 쇼가 아니고 허리 디스코 쇼라고. 어, 괜찮네. 허리 디스코 쇼. 허리 디스코 쇼도. 70년대 고고 페스티벌 짱짱하던 젊은 청년이 머리나 울리불리 들으면서 쌍권청 춤을 추던 청년이 70살이 돼갑니다. 인생 무상 공수래 공수고예요. 머리나나 울리불리 한번 들려주세요. 파블로 PD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돈가스 PD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0: 네, 어찌 갈까요,
1: 지금
0: 선생님?
1: 70세라고 하셨는데, 아직 뭐 젊으시네요. 일단 이 두 곡을 보니까 길지가 않아가지고 두 곡을 준비를 해드릴까 합니다.
0: 뭐부터 들을까요, 그러면?
1: CCR의 몰이나. 그리고 울리불리 멜로디 아십니까?
0: 울리불리? 모르겠네. 몰이나 이건 알아요. 몰이나는 뭐예요? 몰이나는.
1: 몰이나는 난 모르나? 어? 모른다.
0: 사람 이름 아니에요? 몰이나? 예? 네? 선생님.
1: 예.
0: 자고 있어요?
1: 아, 그 어려운 거는 저한테 좀 모른다고, 임마. 좀 그만해, 임마. 자. 지금 밖에서 다 보고 있죠.
0: 그러면, 자. 아, 나옵니다. CCR. 몰이나.
1: 오, 정확했어.

0: 네, 시샬의 모리나, 그 다음에 샘더 쉐맨더 파라오지의 울리블리 듣고 왔습니다. 울리블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울리블리 그러잖아요, 선생님. 예, 예. 우리말에 왜 얼레껄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얼레껄레가 아니요. 너 오늘 이렇게 얼레벌레 이렇게 대사를 좀.
0: 울리블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레꼴레가 된 거 아닙니까?
1: 얼레벌레? 얼레꼴레?
0: 5740님께서 웃깁니다. 울리다가 웃기다가 울리다가 이제는 흔들게까지 하네요. 좋은 날 보내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4723님께서 아유 이저 문자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우리 청취자 4723님이 문자 보냈네.
1: 네, 예.
0: 모리나라는 노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신나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뭐 아니, 어리시죠 이분은.
1: 4723님 이분이 그 마일리지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0: 선생님보다는 뭐 한층 어려워.
1: 아, 이 노래를 모르셨구나. 예.
0: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모른다고 그럴 때는?
1: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얼레벌레 그냥 모르고 가는 거지 뭐. 예.
0: 6515님은 1군님 종황선생님 저도 60년생이에요. 2월 20일생이고요. 밥시거의 파이어 레이크.
1: 파이어 레이크.
0: 불호수? 파이어 레이크라는 노래 있어요?
1: 예, 이 곡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맨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곡이 완성돼서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아, 이거 파이어 레이크라는 게 뭐예요?
1: 뜻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0: 저쪽에 불 났을 때 아 저거구나.
1: 불타는 호수.
0: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네요 이거는.
1: 어떤 거?
0: 그러니까 여기 저 여기 물을 DMC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 호수에 물을 헬기가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 호수 물 소방 물 담아놓는 호수 아닐까요?
1: 쓸데없는 네? 얘기 그만하고. 바로 이 곡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밥 식어 이분 저 미국 사람 같은데 밥을 좋아하나 봐요. 밥 식어.
1: 기억으로 뭐 밥 많이 먹습니다.
0: 아,

0: 네, 지금 파이어레이크 밥시거 노래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를 신청한 6515 청취자님께서요.
1: 예.
0: 엔딩 끝곡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안성 출장 중 서운면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 엔딩곡을 안 틀어주시고
1: 주위 보내드려요. 그 6515님. 예. 그 좀 섭섭하시겠지만 엔딩곡은 우리가 정한다.
0: 예. 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1: 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0: 서운면에 계셔서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3687님께서 머리나 머리나 대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언니가 친구들하고 월곡동 대머리산에 대머리산이 있습니까?
1: 죄송한데 그 좀 머리 쪽은 좀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야외 전축 갖고 가서 놀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언니들이 노는 게 신기했었는데.
1: 아유 그러면 지금 그때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보면은 그 언니도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겠죠?
0: 네, 그 정도 됐다고 봐요. 거의 뭐 이마룡 씨 수준 되지 않았을까요?
1: 일구, 일구 너는?
0: 다이아몬드 스텝.
1: 일구는 네? 무슨 띠지?
0: 저 GT 아닙니까? 60년생? 그럼 저도 좀... 저 CCR의 모리나를 경포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저 조그만 텐트 하나 치고 2박 3일 있으면서 그 야전에다가 CCR 판 깔아놓고 밤새도록 쳤었는데. 선생님은요?
1: 그만 찍찍거리고 다음 거 읽어.
0: 파란파도님이 밥식어는요 빵을 좋아하는 걸로 압니다.
1: 아 빵입니다.
0: 야 지금 저 우리 청취자들이 다 지금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2516님은 허리 디스크쇼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가스피디님도 생활저사 때문에 그만두신다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1: 네. 국민은행 010 다시
0: 왜 거기 국민은행에
1: 내 걸로 보내요. 파블로가 지금 걱정이 아니야. 내 걱정이 문제야.
0: 파블로가 아니고 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
1: 아 돈가스.
0: 3496님은 안녕하세요 황당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연세도 많으신데 불구하고 두 분이서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가시네요. 최일구님 틱톡 하세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1: 아니 우리 최일구씨
0: 틱톡 하면 얼마 벌어요?
1: 최일구씨도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좀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선생님 끝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1: 한 달에 한 그래도 뭐 전기세는 봅니다. 전기 요금은 벌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1: 한 달에 한 2만 6천 원 뭐 이 정도 수입 생깁니다. 네.
0: 에이 한 달에 2만 6천 원 가지고 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성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네?
1: 그
0: 제가 음주앱에서 오늘 3천 들어왔는데 좀 드려요?
1: 3천?
0: 예. 네.
1: 오 진짜입니까?
0: 예. 네. 좀 한 천 드릴까?
1: 오 진짜입니까?
0: 예.
1: 주십시오.
0: 네? 알았어요. 3,400원 들어왔는데 1,400원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 이 시간이 없는데 유망곡 소개해 주셔야죠. 이거 유망곡 예. 빼면 안 됩니다.
1: 빠이빠이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우리 소명군이 따끈따끈한 신곡을 냈습니다. 힘든 세상에 그 주눅들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자는 그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 야야야 라는 곡을 준비해드렸습니다.
0: 야야야?
1: 예.
0: 뭐예요? 이게 누구 부르는 거예요?
1: 이게 야야야.
0: 예.
1: 이거 반말이 이거 반 나한테 반말한 거지 이거 예. 소명이 어?
0: 야, 자, 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 야, 나 누구랑 야?
0: 자,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야, 야, 얘기 좀
0: 저는
1: 봐.
0: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이거, 최고다?
1: 이거 반말 아니냐고 이거.
0: 감사합니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강원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는 평소 목요일 이 시간 정도로 밀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잠실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어서 반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군부대의 면회를 가보면 군인들이 정문부터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문뿐 아니라 주요 지역에서는 보초들이 하루 24시간 철저하게 부대를 지키는데요. 오죽하면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군부대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꼭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보안이 생명인 회사나 기업들도 참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뭔가를 지켜낸다는 거 정말 막중한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군인들이 철저하게 경계를 서듯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보안을 유지하듯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쓸모없는 걱정들 혹은 잡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하게 서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생각을 잘 고르는 힘,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잡념은 주저없이 날려버릴 그 쿨함.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걱정 프리 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네,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40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 여러분의 걱정 따위는 다 날려버리시라고 안녕! 네, 조이의 안녕이라는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걱정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다들 아시죠? 티베트의 속담? 네. 그 속담이 떠오르는 오늘 오프닝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있으실 거고, 아, 맞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뭔가 막 내가 할 일을 막 찾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획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들도 있기도 한데, 근데 이게 걱정이든 생각이든 너무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막 계속 생각하다가 으악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면서 머리도 막 휴업 절대 못해 더는 못해 하면서 이렇게 휴업을 외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생각이라는 걸 하다 보면 너무 끝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가끔씩은 생각도 좀잘 골라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걱정을 했었는지? 근데 그 1년 전의 모습보다 분명히 1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걱정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드려보면서 잡념이 든다 하면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필요 없는 생각이야. 아니면 이거는 지금 생각한들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좀 걸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걱정을 두개할 것도 한 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잡생각으로 여러분들 괴로워할 일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쿨하게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제 인위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막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계속 흔듭니다. 생각 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와,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 또 생각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뭐정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고개를 막 절레절레 막 흔들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샵 0951로 문자창 열어둘

테니까 한번 어떤 거 지금 고민이신지 한번 나눠봐 주세요. 혹시 알아요? 저희가 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아니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로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라는 게한 줄로 적어버리면 진짜 별거 아닌 게 되거든요. 정말 머릿속에서는 와 이게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마무시해 보이던 것도 한 줄로 적고 나면 아 그냥 내가 기분이 좀 별로였던 거구나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고민이 있다. 아니면 너무 걱정되는 게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판단의 기로에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얘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도 말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네, 알려주세요. 샵 0951,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지만, 우리 또 방송에 이름도 나올 수 있고, 또 재밌게 서로 소통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TBS 앱으로 만약에 얘기하고 싶다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 소박하게 하고 있다 말씀드려 보면서 아니 아까 분명히 20만 명 넘었었거든요. 근데 3명 누구예요? 3명 누가 빠지신 거예요? 서운해지려고 해요. 네.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도 네. 말씀드리는 순간 막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런 수치에 예민해지면 이렇게 일희일비. 사자성어 잘 생각이 안 나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하지만 조금 올라갈 때마다 왜 자꾸 기분이 좋아지는 건지. 네. 아무튼 지금 박일관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광채님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남겨주셨고. 8분 늦게 출첵해 주신 윤세호님. 그리고 반가반가 하면서 체리 좋아 님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몇개 있는데. 체리. 복숭아, 자두, 앵두 요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체리님이 오셔가지고 반갑다. 그냥 막 갖다 붙여봅니다. 네, 같은 채자는 아닌데 그냥 체리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꽃마리님도 진짜 자주 요즘엔 좀 자주 들러주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보기 힘든 닉네임이었는데 제 깻잎머리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서 멋쟁이 준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아, 요 얘기도 남겨주셨어요. 3659번님께서는요.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미리 걱정을 안 하고 열정을 다한대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며 산다고 합니다. 단지 한 번만 자기가 먹잇감이 될 위기에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라고 행복의 비결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동물처럼 살아야 될까요? 말이 좀 웃긴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뭐좀 단순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659번님께서는 지금 잘 듣고 있다고 인증 사진도 보내주셨고 예전에 제가 했던 2등 병맛 차트 생각이 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인기가 많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코너였어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뭐 체리 조아님 보고 체리 먹고 싶다 이런 거 하는 그런 전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에서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단순하게 사는 데서 행복 있지 않나. 뭐 그런 잡스러운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 TBS 어떻게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는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우와! 제가 이 얘기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10명이 늘었어요. 행복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일희일비하면서 네. 자, 너튜브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아래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지금 라이브 하는 거 저희 프로그램 하나예요. 네. 당연히 하나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입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절에서 일할 것 같은 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한번 와서 보세요. 네. TBS 시민의 방송으로 보셔도 좋고요. 나는 조금 큰 화면으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IPTV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채널 번호 244번, 214번, 또 200...

245번. 집마다 번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200번대 쭈르르 돌리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약간 절에 있을 것 같은 여자가 혼자 일희일비하면서 서 있습니다. 아, 앉아 있네요. 앉아 있습니다. 네. 앉으나 서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오늘 비 와서 그런가?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다쳤어요. 여기 잘 보이실까요? 네. 팔에 지금 상처가 있는데, 네. 어디 다쳤는지 궁금하신 분들, 네. 너튜브 얼른 들어오세요. 네. 어디 다쳤게요? 네. 요게,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에 까불까불대다가 촛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좀 입었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또 바로 연고를 바로 발랐더니 그래도 좀 상처가 덜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화상 입었을 때, 특히 요리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걱정되는데, 요리할 때 이렇게 뭐 조개껍질이 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후라이팬에 데인다든지, 이러면 좀 바로바로, 약 바르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네, 15분 지났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밖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자, 오늘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선물이에요. 요거 저희가 제가 있는 홍보팀에서 특별하게 제작을 했어요. 일부러 이거 디자인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해치 모양을 넣으려고 하다가, 해치가 들어가니까, 왠지 그 서울시의 짝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짠, STO, 서울관광재단의 혜태 양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드리면 너무 이게 또 약간 정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커플로 신을 수 있게 두개 드릴 거고요. 요거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신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요거 레깅스 위에다가 신어주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뒷모습에 혜태가 그려진 거고요. 앞에 있으면 조금 촌스럽겠죠? 근데 뒤에 예쁘게 있는 이 해태 양말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요거 한개 아니고 무려 두 개. 두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짝으로 신으실 수 있게. 여러분, 오늘 지금 40만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상처 났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고 왔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나 봐요. 와우. 아니, 42명 올라갔다 왜한명 빠지지? 누구예요? 그래서 진공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뭐, 신선한 방건조 생선 같아요라고. 헤이지님께서, 1788 쓰시는 분께서, 네,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양말을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신선하게 보내드리려고. 양말은 또 신선해야 되잖아요? 네. 방건조 오징어 같은 양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네,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7208번님께서는, 아, 탐나는데요. 자전거 타고 신으면 빛날 것 같은데요. 저는 야구도 해태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또 미래소년 코피님께서는 팔을 호 해드릴게요. 호라고 남겨주셨는데, 양치하셨죠? 네, 이 코피님께서 해주신 호 덕분에 금방 나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있을 2부 소개도 해드릴게요. 2부는요, 서울에서만 볼수 있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바다는 여행을 떠나야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다릅니다. 낮에는 시민들과 썸을 탈수 있는 썸머 비치가 있고요. 밤에는 서울의 소울을 보여주는 청계 소울 오션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한복판을 해변으로 만들고 청계천을 푸른 바다로 물들이는 분이 계신다. 오, 너무 궁금하죠? 이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남자, 서울관광재단 한재원 차장과 함께할 거니까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후.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야간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간부회의에서 야간 경제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관광, 문화, 상권, 교통을 연계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한강 야간 수영장입니다. 뚝섬과 여의도, 잠실, 난지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다음 달 30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에 더해 야간 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전망인데요. DDP와 서울 아레나, 한강 등지를 중심으로 야간 경제 상생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또 보행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춘 상권을 서울 달빛 야장으로 선정해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와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하던 전통시장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전통시장 433곳의 매출은 7조 7,3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은 2024년 30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2005년 이후 19년 만에 30조 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는 전통시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에서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체험형 소비 공간으로 바뀌며 새 소비층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를 중심으로 중국 노선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본 노선에 집중됐던 국제선 시장에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항공권들이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운수권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운수권을 주 70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여행 수요의 가파른 회복세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노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한 58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뛰어난 접근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서울의 축제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플라워의 축제 렛츠고!

0: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서울에 바다가 없다고요? 낮에는 광화문에 파도가 치고요. 밤에는 청계천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36번째 소울풀 게스트는 서울의 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서울 썸머비치로 시원한 물결을, 또 밤에는 청계 소울 오션으로 빛의 파도를 선사하는 남자. 서울의 낮과 밤을 모두 해피하게 만드는 서울관광재단 관광축제 이벤트팀 한재원 차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한재원 차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세요?
1: 제가 실제로 군 생활을 해군을 하긴 했는데.
0: 어머.
1: 아 근데 저희 청계 소울 오션은 제가 메인 담당이고. 네. 그 서울 썸머 비치는 저희 팀에서 하는 걸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거라서. 예, 예. 네. 어쨌든 뭐 저희 팀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낮에 바다는 내 거 아니고 밤에 바다만 내 거다?
1: 그 뭐 제 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0: 지금 많은 분들이 너튜브 창에서 우리 한재원 차장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윤세원님도 어서 오세요 남겨주셨고, 또 라이프 세원님도 반가워해주고 계시고요. 나초님께서는 오늘 방송이 특히나 너무 기대가 되신대요. 그다음에 또 서울 썸머비치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하면서 옥수수 패밀리님도 남겨주셨는데, 요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TBS 스튜디오에는 어때요? 처음이신 거죠?
1: 예, TBS 스튜디오는 처음이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저희 재단이 비지서울 TV라고 서울시 공식 관광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거기에 그 충주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년 전에 유명해지고 싶어서.
0: 네. 예,
1: 한 대리가 간다, 한 과장이 간다, 뭐 이런 거를. 네. 한 꼭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18편을 찍었었거든요.
0: 와, 그럼 그 18편 사이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던 그렇게, 거예요?
1: 그렇게, 예, 그런 코너를 했는데. 네. 그때 그 사실 댓글이 많이 안 달렸는데 그 중에서 좀 그 외모 비하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
0: 어머.
1: 그 이후로 상처를 받아서 제가. 네. 카메라 앞에 6년 동안 서지 않았습니다.
0: 근데 오늘은 큰맘 먹고 TBS에 나오신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긴장이 되네요.
0: 와.
1: 예.

0: 외모 비하를 하는 그분은 진짜 자존감이 낮은 분이셨을 거예요.
1: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저도 뭐, 외모 비하 많이 당합니다. 네.
1: 아이고, 네,
0: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뉴스를 할때 안에 베이지색 옷을 입고 겉에는 좀 붉은 색깔 자켓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항의 전화 왔었어요. 왜 옷을 벗고 뉴스를 하냐.
1: 세상에. 예.
0: 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좀 꼬아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한재원 사장님 외모 궁금하신 분들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셔서 지금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허허파는 거 들어갔어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평소에 원래 또 방송도 해보셨다고 하니까 편하게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을 안내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저희가 밤낮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한재원 차장과 소통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편히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또 소개해드리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진짜 뭐 이제 담당자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남기면 될까요?
1: 예,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라고 합니다.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9338번님께서는 운전 중이라서 지금 참여는 자주 못해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운전 중이시라면 갓길에 잠깐 정차하셔서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시면 9338 하면서 이름 그리고 혹은 전화번호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너튜브 함께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팀이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IPTV 집에 TV 있잖아요. TV에다가 244번, 214번, 245번 등 TV 채널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TV로 혹은 소통하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화문 한복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저희 2026년도 서울 썸머비치가 이번 주 월요일에 7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1: 저희가 여름 혹서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울을 좀 잘 안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0: 네.
1: 서울 관광을 좀 활성화를 하고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서울에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저희 서울관광재단이 서울특별시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행사이고요. 보통은 그 여름이 뜨거워지면 뭐 해변이나 계곡 같은 곳을 찾아서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역발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심 내 피서지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0: 올해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몇 번째 하는 행사예요?
1: 올해 네 번째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그 2023년부터 저희가 매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서울 중심 공간이죠. 광화문 광장을 피서지로 조성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중심이 되고요. 수영장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0: 미끄럼틀 같은 거죠?
1: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해변의 모래사장을 저희가 좀 구현을 하고 싶어서 샌드 아지트라는 형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놀이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플리마켓이나 푸드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피서지 컨셉의 행사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방문하시는 내외국인 방문객분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시원한 여름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지금 4회차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 했던 회차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원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한 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좀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예. 일단은 네. 뭐 담당자가 조선아 주임이라고 예. 실명고론. 예.
0: 네.
1: 예, 이 훌륭한 담당자가 예, 준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작년까지 서울 서머비치 기간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그 장소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감사의 정원하고 서울 서머비치가 조성되어 있는 이 씬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보이는 것 자체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0: 네.

0: 그리고 그 매년 플리마켓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푸드존은 저희가 운영을 안 했거든요. 올해는 처음으로 푸드존을 운영을 해서 먹거리도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해봤습니다.
1: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진짜 먹을 게 빠지면 좀안 된다고
0: 네,
1: 생각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게 진짜 행사의 품격을 더 높여주지 않았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저는 모래돔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모래사장을 올해도 이제 좀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모래돔에 아이랑 같이 있는 부모님들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물놀이장에서는 애들은 신나하는데 부모님들은 또 거기 같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하시고 그래서 이 모래사장은 진짜 부모님들을 위한 아지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0: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샌드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 모래사장을 어쨌든 구현을 광화문광장에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그 닫혀진 시설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또 그래도 닫혀진 시설이면 또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밖에 너무 더울 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돔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전하고 저희가 조금 달라진 점은 저희 그 재단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지방과 상생,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좀 함께 하고자 전국의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모래를 수급하고 그 모래들이 저희 샌드 아지트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럼 뭐 부산 모래, 뭐 광주 모래, 뭐 이런 식으로 목포 모래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서울 나들이라네요, 이 모래들이.
0: 그런 느낌이죠. 그 해수욕장 모래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모래들은 저희가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하고 위생 소독을 해서 사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번에 또 야간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0: 저희가 새로 지금 시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야간에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좀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드디어 저희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도를 좀 해보는 프로그램.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헤드셋 끼고 그냥 조용한데 나만 음악이 들리는 상태에서 저기 클럽처럼 그 즐기는 프로그램인데요.
1: 그러면 지금 제가 헤드셋을 쓴 것처럼 이렇게
0: 그
1: 뭔가를
0: 모습으로
1: 장착을 한 다음에 귀에다 대고 둠칫둠칫 아무도
0: 맞아요.
1: 안 들리는데 이렇게
0: 그런 이제 무소음 DJ 파티를 저희가 행사 기간 중에 3회를 운영을 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야간에 하면서 DJ 파티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전 신청을 받고요. 3회라고 말씀을 드린 게 행사 기간 중에 저희가 금요일이 3번 있습니다.
1: 총 3주를 운영을 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군요.
0: 그래서 금요일이 3번 있는 것들을 저희 야간 시간대 수영장 안에서 풀장 안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저희가 웨이브 라운지라고 해서 물 위에다가 조명, 비치볼, 튜브, 버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감성적인 포토스팟을 좀 꾸며볼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가면 낮에는 조금 활기차게 물놀이를 하는
0: 맞습니다.
1: 분위기이고 토요일 밤에는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도심 속에 좀 여유로운 낭만, 여름밤의 낭만 이런 거 느끼고 싶다 하시면 토요일 밤 여러분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무소음 DJ 파티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신청 방법 너무 궁금해. 저도 뭔가 리듬을 좀 타고 싶어가지고.
0: 맞습니다.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음악하고 물놀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관광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일런트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일런트 디스코 코리아하고 지금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일런트 디스코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3주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인 7월 24일은 벌써 예약이 끝났습니다.
1: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예약이 끝났고 2주차인 7월 31일까지는 티켓이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3주차인 8월 7일 예약은 8월 2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일런트 웨이브는 매주 금요일 밤에 9시부터 10시 반 밤입니다.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10시가 지나서까지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성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신분증 같은 성인 확인을 하고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0: 보시면 좋을
1: 누가
0: 것
1: 봐도
0: 같습니다.
1: 얼굴이 성인일 때는 그거 가능한가요? 패스가?
0: 근데 그런 분들에게
1: 네.
0: 신분증 확인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농담입니다.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예.
1: 아니, 지금 뭐 우리 써니 탕구리님께서도 와, 썸머비치 너무 가보고 싶어요. 남겨주셨고 홍세화 3659님께서는 저 이제 너튜브 끄고요. 용인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바다 바로 가겠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옥수수 패밀리님께서는 샤워가 되는지 또 나이 연령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주차는 혹시 되는지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가실 수 있을까요?
0: 예.
1: 네네.
0: 저희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1: 샤워 시설이 있나요?
0: 물론 있죠.
1: 네.
0: 일단 그 준비한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점 있다면 좀
1: 네네.
0: 말씀드릴게요.
1: 좋아요.
0: 일단 저희가 올해는 그 웨이브 썸머 플레이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8월 20일부터 죄송합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이
1: 네.
0: 되고요. 행사 기간 중에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프로그램들만 10시 반까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행사장은 크게 워터 웨이브 존, 플레이 웨이브 존, 플레이 마켓 존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물놀이를 원하시면 워터 웨이브 존, 모래놀이는 샌드 아지트가 있는 플레이 웨이브 존, 그리고 먹거리하고 소소한 쇼핑 즐기시려면 플레이 마켓 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 웨이브 존의 물놀이장 그리고 플레이 웨이브 존의 샌드 아지트의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한 번에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일 행사 현장에서 운영 시간 전에 색색의 입장 팔찌를 선착순으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1: 네.
0: 팔찌 색깔에 맞는 입장 시간대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고요.
1: 네.
0: 아까 질문해 주셨던
1: 주차.
0: 맞아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용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세종문화회관 세종로공원 주차장 쪽을 저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값은 나가가지고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주십사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1: 사실 광화문역에서는 또 되게
0: 굉장히
1: 가깝잖아요.
0: 가깝습니다. 예,
1: 네.
0: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 수영복을 안에다 미리 입혀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가볍게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0: 맞습니다. 예.
1: 네.
0: 그렇고 저희가 아까 문의하셨던 샤워장하고 탈의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입고 오시면 가장 편하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오셔가지고도 갈아입고 예, 샤워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방금 전에 7034번님께서 저는 한재원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요. 우리 한재원 차장의 인별그램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늘 축제장에서 친절하고 열심히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반해서 몰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뿌옹 건강하세요라고 남겨주신 팬이 있으셨어요.
0: 믿기지 않네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33명이거든요.
1: 그 중에 한 분, 7034번님께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계속 얘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근데 쉴틈 없이 운영을 계속 지금 한다는 얘기일까요? 계속 운영이 가능해요?
0: 운영은
1: 네.
0: 계속하는 거고요. 그
1: 네.
0: 시민분들하고 약속이니까요.
1: 네.
0: 그런데 음식점이나 뭐 어떤 위락시설들이 다들 브레이크 타임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0: 그래서
1: 그 쉬는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어져요?
0: 쉬는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1: 네.
0: 수질 관리나 현장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사실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시설 밖으로 나오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1: 네.
0: 더 좋은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십시오.
1: 네. 준비물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0: 예.
1: 썸머비치 즐기려면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면 될까요?
0: 당연히 수영복과 수영모자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일단 탈의실하고 간이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갈아입으실 수 있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실 때 이제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맨발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아쿠아 슈즈까지는 가능하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는 샤워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예, 함께 쓰는 시설이니까 예,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
1: 네,
0: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혹시 앞서서 우리 모래사장, 그러니까 샌드 아지트에서 아이들을 같이 놀면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예약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0: 네.

0: 좋아지나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요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뭐 수족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울 서머비치 저희가 4회차 하고 있습니다만
0: 네.
1: 아이들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하고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저희가 매일 운영이 종료된 시간대인 심야 시간대에 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운영 시작 전에 염소를 비롯해서 소독 처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영장 여과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 가질 때 저희가 수질 관리로 물청소기와 뜰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몸 담그시기 전에 샤워장에서 씻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또 주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관리하고 위생에는 저희가 가장 좀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이 서머비치를 즐기러 왔다가 여기에서만 놀고 가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변에 뭐더 가볼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1: 예, 저희가 그 서울 서머비치를 매년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사업과라고 그 광화문광장 담당 부서하고 그 공동주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여기에서도 그 원래 광화문광장이 가지고 있는 수경시설이 있어요. 분수 놀이터들이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여름 상상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서머비치 공간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 전체를 물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분들하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변에 경복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뜻깊고 의미 있는 장소들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방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0: 네.
1: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미디어 아트를 상시로 또 전시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1: 네.
0: 요거는 어때요?
1: 예, 이게 제가 올해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
0: 자연스러웠죠.
1: 네,
0: 네.
1: 자연스럽네요. 예. 저희가 그 운영하는 청계 소울오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이게 그 서울마이소울처럼 지금 서울과 소울이라는 단어를 약간 언어 유희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용을 해서 청계천에서 진행되는 서울의 오션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청계 소울 오션. 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0: 네.
1: 광화문 광장에 저희 그 서머비치 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청계천의 청계 광장까지 한 5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계천 그 청계 광장에서부터 큰 다리인 광교까지 한 400m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한 1km 이내인 거죠. 서머비치로부터 1k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여기 그 청계천 광교 교량의 하단부 물길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0: 네.
1: 사설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그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이고,
0: 네.
1: 보통의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들은 그 닫혀진 공간 안에서 어떤 상영을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뚫려있는 옥외 공간에서 물길에다가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을 투사하고 상영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럼 물 위에 어떤 영상이나 아름다운 그 그림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물에다가 곧바로 쏘면은 사실 좀잘안 보이니까
0: 네.
1: 물속에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가 되고 물이 흘러가는 그 광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유니크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1: 일단 이게 2024년도에
0: 네.
1: 또 저희 재단의 가장 대표 행사인 서울 비초롱 축제에서 한 꼭지로서 진행을 했었는데,
0: 네.
1: 당시에 그 방문객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캐치를 좀 하셔서,
0: 네.
1: 이거 상설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2025년부터 상설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0: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지금 뭐 봄부터 시작한 걸까요?
1: 예, 5월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을 했고, 지금
0: 네.
1: 12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럼 광교 아래를 이제 검색해서 찍고 오시면 되는데, 여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뚫려있는 공간이니까 무료라고 보면 되겠죠?
1: 무료입니다. 예.
0: 너무 좋다, 무료.
1: 가장 좋은 컨셉의 키워드가 무료라는
0: 네.
1: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청계천 물길 속에 이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영상을 쏘게 되는데,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0: 일단 저희가 계절감이 있는 영상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매월 한 편씩 지금 론칭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는 피어오름이다. 그 피어오름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1: 네.
0: 봄이 피어나는 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콘텐츠를 했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매달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저희가 그 간송문화재단하고 협업을
1: 오,
0: 해서
1: 네.
0: 간송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작품을 론칭을 했었고,
1: 저 이거 봤어요. 조선의 풍류라는 테마였던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전통 회화랑 한국적인 미감이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되게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7월이나 8월, 이 여름에 가면 특히 볼수 있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0: 일단 이번 달 초, 7월 초에는 저희가 청계천의 동물이라는 컨셉트의 영상을 론칭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소다를 비롯해서 귀여운 동물들이 나오고, 그 동물들 나오는 것들을 좀 약간 형광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동물이 들어갔을 때 그냥 귀엽기만 하고 심심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시각적인 좀 풍성함을 주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8월 달에는 저희가 약간 아직 그 론칭 시점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청계천의 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인터랙티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QR코드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 QR코드에 자기가 찍으면 자신만의 이너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1: 어머.
0: 물길에다가 띄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내 사진을 넣으면 이너의 모습이 된
0: 아,
1: 그런 건
0: 내
1: 아니에요?
0: 사진은 아니고요.
1: 네.
0: 거기 어떤 거냐면 우리 인형 그 종이 인형 만드는 거 어렸을 때
1: 아,
0: 그런
1: 네네네.
0: 것처럼 그 인어한테 약간 그 색깔을 좀 입혀주고 뭐 이제 가발 씌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게 내 인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1: 예전에
0: 해드리려고
1: 미니홈피
0: 합니다.
1: 시대
0: 아,
1: 때 그런 이제 미니미 만드는
0: 맞습니다.
1: 것처럼
0: 그런
1: 아,
0: 느낌이에요.
1: 만들어가지고 여기 내가 만들었던 그 인어가 지금 물에 떠다녀라고 하는 경험을 할수 있다. 8월에 빨리 론칭이 됐으면 좋겠네요.
0: 그래서 이거 론칭을
1: 네.
0: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건데 자세한 사항은 청계소울 오션 인스타그램을 계속 봐주시면
1: 나오신
0: 저희가
1: 김에 인스타그램 계정 그 아이디 한번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0: 청계소울 오션입니다. 근데
1: 네.
0: 이게 그 스펠링이 좀 복잡해요. 잠시만요.
1: @ 네.
0: CHEONGGYE SOUL OCEAN이고요.
1: 네, 그냥 여러분 한글로 청계소울 오션
0: 청계소울
1: 검색하세요.
0: 오션이라고
1: 네.
0: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까요?
0: 저희 그 운영 시간은 그 기본으로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져가지고 저녁 6시에는 해가 안 떨어져서 좀 이게 어떤 용어인데요. 빛 간섭이 좀 있습니다. 햇빛에 의해. 그래서 일단 저희가 9월, 죄송합니다. 8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는 다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서울이 뭐 낮이든 아침이든 놀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특히 올해 들어서 야간에 즐길 만한 것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계소울 오션 말씀해 주신 곳도 제가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아예 이제 그 미디어 아트를 보면서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까 서울에 이렇게 서울이 글로벌 도시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도시 위상도 올라간 것 같고, 나도 되게 왠지 격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야간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0: 야간 관광이 사실 저 최근 며칠 동안 좀 뉴스 많이 보셨으면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 네.
0: 서울시에서 지금 야간 관광 활성화를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울의 좀 주요 관광 테마로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서울관광재단의 경우에도요, 서울 썸머비치와 같은 행사들을 할때 야간 개장을
1: 네.
0: 하기도 하고 또 청계소울오션 같은 상설 야간 전시를 진행을 해서 서울의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도 야간 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야간 관광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을 지원한다든지
1: 네.
0: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이 세계 속의 야간 관광 핵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 들으면 대표님인 줄 알겠어요.
0: 대표님의 마인드로서.
1: 주인의식을 갖고.
0: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1: 네. 좋습니다.
0: 말단 직원입니다.
1: 네. 아니, 그 보니까 2568번님께서는요, 저 썸머비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꼭 가볼 건데요. 좋은 행사라서 언제까지 하는지도 궁금하고 무료겠죠? 그리고, 샤워 시설을 공동으로 쓰나요? 1인실인가요?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 답변 가능할까요?
0: 1인실은 아니고요. 네. 예, 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1: 대신 무료잖아요. 그죠?
0: 예, 완전 무료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운영 인원들을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즐기고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울의 바다 이야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도 파도가 친다는 거 우리 서마소 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더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과 썸 타는 서울 썸머비치 또 광화문으로 놀러 오시고 밤에는 청계천에 발 담그고 바다의 빛결 그 바다의 향연 누리러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시원해지는 순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 한재원 차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예, 이런 스튜디오 촬영은 생애 처음 해봤는데.
1: 빠르게.
0: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1: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조중아,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 라이브 있습니다. 가수 조문근,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아유, 너무
3: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유독 많습니다. 지금도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가는데 보은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많은 양의 비도 내리고 있어서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전반적으로 부쩍 길어진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월곡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2차로에서 현재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공지에 몰리듯 끌려가던 선수가 경기 막판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결국 상대를 제압하는 한 방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하죠. 와, 제대로 바운스백 했네. 여기서 바운스백이란 다시 일어서다, 재기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데요.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도 바운스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과 비슷하지만 그보단 좀 더 강력한 무엇.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오히려 판을 뒤집는 것. 그래서 바운스백에는 역습이라는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하죠. 매일 오후 5시 지친 하루의 끝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준비 되셨나요? 전문의가 함께한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바운스백, 네, 공이 튀어오르듯이 이 닥터스를 들으시면 건강 정보에 대한 바운스백 여러분과 오늘 함께할 텐데 여러분의 건강을 또 요즘에 건강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바운스백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심장혈관흉부외과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네,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드리고 갑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물의 성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알려졌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섞어 만든 사료로 동물을 키워도 이 동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다섯 가지 영양소 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에 1912년 폴란드 화학자 풍크에 의해서 비타민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비타민 A는 눈의 망막 기능을 유지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또 피부와 점막 건강에도 관여하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하는 이 채소, 전환되는 이 채소,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비타민 A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주황색 채소 무엇일까요? 주황색 채소 홍당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중고 거래 플랫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근, 2번 당근, 3번 복근, 4번 두근두근. 네, 자 비타민 A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황색 채소, 네네 뿌리 채소죠. 1번 연근, 2번 당근, 3번 복근, 4번 두근두근, 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야, 어디 갔냐? 황성기, 나는 와디디야.
1: 아, 숨 쉬는 일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관, 바로 심장이죠. 그리고 그 심장과 혈관, 폐와 흉부 장기까지 삶의 가장 중심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심장, 혈관, 흉부외과입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이 중요한 영역을 책임지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섬세한 손끝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생명을 잇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교수님.
2: 안녕하십니까.
1: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심장혈관 흉부외과 상당히 좀 긴 이름인데요.
2: 네.
1: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뭐 심장 혈관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 겁니까?
2: 저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대동맥 질환 관련 수술을 하고 있고.
1: 대동맥이요?
2: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심장 판막 질환, 관상동맥 질환.

0: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하지정맥류까지 다양한 분야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아, 우리가 이제 평소에 뭐 강심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그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까요? 요즘 궁금했어요.
0: 심장이 당연히 튼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심장이라는 의미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긴장되는 네. 순간에도 떨지 않는 그런 말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사실 심장 상태랑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1: 관련은 없고요.
0: 다만 이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네. 긴장이 되면 더 두근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아예 관련이 없다고도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긴장되세요?
0: 엄청 긴장되고 있습니다.
1: 아, 전혀 겉으로는 전혀 지금 티가 안 나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긴장되시는군요. 네. 아니, 생방송이라 아무래도 좀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심장, 혈관, 흉부외과, 심장, 그리고 혈관, 흉부, 이렇게 하나로 묶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원래 예전에는 흉부외과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네. 흉부외과란 유명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 그러네요.
0: 이제 네. 흉부외과 의사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심장질환, 대동맥질환, 폐질환, 식도질환 같은 네. 흉부 내의 장기를 주로 다루기는 하지만 네. 가슴에 있는 장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대동맥이 가슴부터 골반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거에 연결된 다른 혈관들도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좀 오해할 소지가 기존까지 있었습니다. 흉부외과라 그러면 가슴만 수술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셨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연결된 혈관도 다 같이 수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심장 혈관이라는 명칭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환자분들도 오해 없이 모든 저희가 진료하는 부위를 진료받으러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하면 심장만 보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다리 부분까지 다 이 혈관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심장에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0: 오래 앉아 있으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좀 적어지게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예전에 저희가 그 이코노미 좌석 증후군 같은 네네. 그 질환들이 한때 유명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네. 혈전 같은 게 다리에 쌓이면 그 혈전이 심장으로 날아가서 폐동맥 혈전증 같은 무서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0: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는 당연히 심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생방송 오늘 한 시간입니다.
0: 네.
1: 자,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교수님께서 이 초고령 환자 승모 판막 치환술에 성공했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수술이고 이 당시 초고령 환자면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 어떤 분이셨을까요?
0: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당시 나이로 93세셨습니다.
1: 아유, 93세요.
0: 승모판막 역류증이 심한 환자여서 이제 가만히 계셔도 숨이 차시는 그런 네. 호흡곤란 증상으로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1: 네.
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모판막이 다 망가져 있어서 승모판막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는 승모판막 치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 아, 네네네. 그러니까 승모판막을 인공으로.
0: 네.
1: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0: 나이가 많으셔서 조금 수술 후에도 고생하긴 하셨지만.
1: 네네.
0: 지금은 잘 회복해서 이제 외래로 잘 다니고 계십니다.
1: 아, 네. 93세인데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도 좀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고
1: 네.
0: 저희 광명병원은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들하고도 협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다학제 협진이라고 하는데 순환기내과 교수님하고 같이 모여서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조금 위험한 환자분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술로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서 조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꼭 수술을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환자분이고
1: 네.
0: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 제일 환자분한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상당히 뭐 환자 본인도 걱정하셨을 테고 또 우리 교수님도 상당히 많은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던, 다행이었던 그런 수술이었네요. 주변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 건강 상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물어오실 텐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겁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1: 네.
0: 아무래도 제 이제 연배에
1: 네.
0: 가 병이 걸린다기보다는
1: 네.
0: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제
1: 아 부모님들
0: 네 저희 친구들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1: 네.
0: 심장병이 생기는 이제 나이가 되셔서
1: 아.
0: 건강 검진하거나 이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1: 네,
0: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1: 네네 예를 들면 뭐 심장 스탠드라고
0: 네,
1: 하나요?
0: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1: 네네네.
0: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좋은 병원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0: 이제 저한테 오면 당연히 잘 해주겠지만
1: 네.
0: 심장 질환은 치료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1: 네.
0: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까지 생각하는 게
1: 그렇죠.
0: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대기랑 좀 가까운
0: 맞습니다.
1: 곳에 전문의
0: 네. 그런 네. 곳에 괜찮은 잘하시는 선생님들 추천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 온다 그러면 당연히
1: 네.
0: 제가
1: 아,
0: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심장혈관 흉부외과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 앞에 그 OX 팻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심장혈관흉부외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강민 교수님께서 떠도는 심장과 혈관 질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예,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기 3번 카메라 보이시죠? 저쪽에도 이제
0: 네.
1: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고요. 다 끝난 질문이 끝난 뒤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 마비는 항상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으로 시작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세모로.
1: 아, 세모입니다.
0: 네. 네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면 심장질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하겠습니다.
1: 아, X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하겠습니다.
1: X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O.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으로 시작된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저희가 알기로는 갑자기 오고 강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0: 이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환자분들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냥 묵직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냥 가만히 누르는 듯한 느낌.
1: 네네.
0: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제 병이 갑자기 심하게 진행되면은 이제 심장마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네네. 다른 증상들로는 이제 심장마비라는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요. 뭐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네.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다양해서 증상도 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그 약간 뭐 소화불량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말 그대로 소화불량이라는 게 뭐 이 배 쪽이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가슴 쪽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화불량이 어느 쪽에서 느껴진다는 겁니까?
0: 보통은 명치 쪽에서 소화불량 느껴지시는 분이 많은데.
1: 아, 명치 쪽에요?
0: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전형적으로 협심증이나 이런 증상을 표현할 때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슴이 쓰리거나 네. 이런 증상을 말씀드리는데 네. 뭐 가장 흔히 혼동되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 쪽은 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네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쪽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전문의의 진료 받아보시고 그리고 가슴 아니라 왼쪽 팔만 아파도 심장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0: 그 이제 저희가 연관통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가슴이 먼저 아프고 왼팔도 같이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 되게 비특이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학이 어려운 게 항상 교과서에 있는 증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고
1: 그렇죠.
0: 이제 연관통이 먼저 더 심하고 그다음에 네. 뭐 팔이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심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진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그냥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외에 어떤 변수가 많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팔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좀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이게 정말 팔이 아픈 건지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을 빨리 받아보셔야 되겠죠.
0: 맞습니다. 네. 네네.
1: 자, 그리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세모 그러셨어요.
0: 혈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넓은 의미의 를 포함하고 있어서 네. 혈관이 이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 네.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잘 생기는 게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 있는 정상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대동맥류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1: 아 늘어날 수도 있다.
0: 네. 혈관 자체가 좁아졌거나 늘어났다고 해서 내시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혈관이 보통 좁아져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약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혈전제들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시경 하다가 항혈전제를 많이 복용하는 분들은 네. 그 이제 장 점막 같은 데서 출혈이 심하게 있어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약을 드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센터나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이 약을 잠시 중단해도 되는지 이제 심장내과나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네네. 이제 특별히 끊어도 문제가 없는 분이면 그냥 끊고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네. 대동맥류도 이제 1.5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정상치 1.5배 그 정도에서는 크게 내시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미 뭐 1.5배가 아니라 대동맥 크기 자체 보통 3cm인데 막 10cm, 11cm 이렇게 큰 분들은
1: 그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0: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대동맥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아마 안 해줄 겁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0: 그 전에 대동맥 질환을 먼저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1: 네네. 항혈전제를 이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병원에 그걸 복용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되고
0: 그렇습니다.
1: 또 그 소견서를 받아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 이게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 심장 질환 걱정 안 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맞습니다.
1: 아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정상입니다. 그랬는데 심장 질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0: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특별히 네. 걱정할 건 이제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 네. 이제
0: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상동맥 질환 혹은 대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심장 질환에는 이제 판막 질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 네.
0: 판막 질환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문제여서
1: 네.
0: 이제 보통은 증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건강 검진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이게.
0: 맞습니다.
1: 네. 네. 아유, 참.

0: 정상이어도 걱정을 해야 되니 이거. 자, 그리고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X 그러셨어요.
1: 네. 네. 이것도 관상동맥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은 네. 주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네. 각 분지 혈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좁아졌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냥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네. 다른 수술을 준비하다가 이제 CT나 초음파에서 이상한 게 보여서 검사를 해봤더니 네. 이미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특별히 본인은 큰 증상이 없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기는 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오, 그러셨는데. 자, 그렇다면 고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도 혈관은 손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1: 저의 이제 질문은 고혈압 네. 자체가 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네. 고혈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없다. 네. 그러면 혈관 손상은, 네. 다른 원인들이 뭐
0: 있을 수 있겠죠.
1: 네, 네. 그렇지만 혈압 자체가 낮은 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0: 아, 네네. 네.
1: 혈압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네. 혈관은 망가집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혈압을 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뭐 고혈압 관련해서는 저희 닥터스에서 수없이 많이 청취자분들께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혈압을 관리하는 거 교수님 그 뭐 약을 요즘에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첫 번째로 계시고 그리고 나서 뭐 식단이라든가 평소에 네. 그리고 운동 이런 것도 좀 병행을 잘 하셔야 되겠죠.
1: 이제 운동 및 식단 조절이 이제 당연히 첫 번째가 되고
0: 네.
1: 체중이 감소하고. 이제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혈압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고 그거에 더불어서 대동맥 질환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때부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또
0: 오히려
1: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0: 좋지 않은 결과가 네. 나올 수 있는 거군요.
1: 운동 자체는 좋은데
0: 네.
1: 그걸 진단받은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려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저강도의 운동을 하는 거는
0: 네네.
1: 언제나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 갑자기 병원에 와서 진단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무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0: 네네.
1: 뭐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0: 네. 걷는 운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그 저 달리기를 하신다든가 네.
1: 헬스장 가서 갑자기 너무 많은 무게를 든다든지 그런 게 네.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하지정맥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하지정맥류 이 의미 자체는 정맥이 네. 튀어나와서 뱀처럼 꼬부라진 거를 의미를 하는데
0: 네.
1: 그거에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정맥 부전 증후군이라고 말을 또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제
0: 네네.
1: 정맥이 피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0: 네.
1: 거꾸로 다시 다리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거든요.
0: 네네.
1: 그거를 잘 일으키는 원인은 아무래도 연세 노령과 노령화 관계가 있겠고
0: 네네.
1: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게
0: 네.
1: 정맥 순환에 좋지 않아서 병을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0: 이거 저 일반적인 일상에서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아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1: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가 무겁다.
0: 다리가 무겁다.
1: 다리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무겁고
0: 네.
1: 저리고.
0: 저리고.
1: 근데 이제 조금 걷다 보면은 오히려 좀 괜찮고.
0: 괜찮고.
1: 네,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0: 네네. 이 방송을 이제 우리 기사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택시 하신 분들이나 또 장거리 화물차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그 휴게소 가시면은 좀 반드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하시고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장시간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런 작업을 가지신 분들은 네. 당연히 이제 마사지 하는 게 또 중요하고 스트레칭이나 하지정맥 그걸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까치발 드는 게 있습니다.
0: 아, 까치발 드는 거요?
1: 네. 이제 까치발을 들면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네. 다리에 모여있는 혈액을 이제 마치 펌프 작용하듯이 가슴 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보내줄 수가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정말 장시간 앉아 계셔야 된다 그러면 네. 저도 긴 시간 수술을 할 때는 신는데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압박 스타킹이요?
1: 네. 아. 일반적인 스타킹보다 좀 더 강한 강도로 조여주게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좀 줄여주거나 혹시나 이미 있다 그러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자,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네, 이 하지정맥류 이거 관련해서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좀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심장 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강민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 상담 2부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심장과 혈관의 거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계시는 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홍부외과 김강민 교수님 모시고 심장질환과 수술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2935번님이요. 혈압은 아침에 재는 게 정확한가요? 저녁에 재는 혈압은 의미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맞나요?
2: 제가 대동맥 질환을 주로 수술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항상 혈압을 집에서 재오시라고 노트를 나눠드리고 혈압을 재는데 네. 이제 환자들마다 어떤 분은 아침 혈압이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녁 혈압이 높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혈압은 이제 하루 중에도 계속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거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계속 재가서 혈압을 전체적으로 다 낮추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고 이제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한번 혹은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재서 이제 일과 중에도 많은 변동이 있다면 그거에 네. 맞춰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혈압약을 조금씩 네. 먹는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절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더 맞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콩 내가 네. 병원 가서 재면은 높게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2: 네. 저도 아마 지금 재면은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긴장된 상황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전문용어로도 있습니다.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 해서 하얀 네네. 가운만 보면 네. 혈압이 높아진다.
1: 혈압이 높아지는.
2: 그래서 제가 꼭 환자분들께 집에서 혈압을 재라고 말씀을 권유를 드리고 권고를 네. 드리고 이제 집에선 계속 혈압이 120인데 교수님 외래만 오면 네. 혈압이 160이에요. 아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갈
2: 네.
1: 수 있다.
2: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도 이제 그 집에 그 혈압기 네.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아침마다 재는데 두 번씩 잽니다. 두 번씩. 두 번씩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2: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234번님이 교수님 대동맥 질환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위험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대동맥 박리는 응급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청취자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2: 제 환자분들 중에 절반은 대동맥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이고 절반은 네. 아직 안 받고 혈압 관리 같은 이제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2: 이제 그런 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동맥이 정상 크기의 1.5배 이상 크기가 늘어난 것을 대동맥류라고 하게 됩니다.
1: 네.
2: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장이 네. 뿜어내는 피를 네. 혈압을 다 받아줘야 하는 장기가 대동맥인데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아픈 증상이나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정말 많이 커져서 한 10cm 이상 커져서 주변 장기를 압박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1: 네네.
2: 보통 저희가 수술을 이미 결정하는 시기가 55mm 정도 5.5cm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이제 대동맥이 그 정도 컸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 네.
2: 상당히 많은 분의 환자분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동맥 박리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대동맥이 일부가 찢어지고 네.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그런 병이 생기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동맥 박리 중에서도
1: 네.
2: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상행 대동맥 박리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절반의 환자분이 돌아가십니다.
1: 아,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상황이군요.
2: 네. 그래서 제가 대동맥류로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어서 약물 치료만 하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네네. 게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거나 네. 등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꼭 응급실 오셔가지고 네네. CT를 찍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
2: 그것도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네. 이제 대부분은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표현하실 가슴이 뭐 터져나간다, 찢어지는 것 같다, 혹은 등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2: 그냥 이제 갑작스런. 그런데 이제 대동맥 반응이 보통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부나 가슴이나 등 쪽에 통증이 발생하면 그런 기존의 대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네. 꼭 응급실로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2234분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동맥 박리는 응급 상황이니까 네, 그전에 아무튼 뭐 대동맥 관련한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혈압 관련해서요. 그 요즘에 원통에 팔 넣고 재잖아요. 이게 왼팔 보통 이제 왼팔인지 오른팔이 이게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1: 네네네.
2: 이제 근데 또 양팔을 다 재보셨는데 네. 혈압
1: 차이가 있다.
2: 차이가 있다. 그러면 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아, 네. 차이가 있는 분도 계신 거군요.
2: 그런 분들은 보통 네. 왼쪽이나 오른쪽의 팔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혈압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3190번님. 네. 자, 그리고, 4499번님이, 오늘 혈압 질문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혈압 잴 때 팔에 재는 거하고 손목에 재는 거하고 다른데 어떤 게 정확한가요? 그러셨는데.
2: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서 멀어질수록 네.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상완. 네. 그러니까 위팔에서 혈압을 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팔뚝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4632번님.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지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끔 숨이 가쁜 느낌이 드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셨는데 조금 둥그스름한 질문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2: 사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네. 긴장을 하거나 한다면은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빨리 뛰어도 부정맥이고 느리게 뛰어도 부정맥이고 네. 불규칙적으로 뛰어도 부정맥입니다. 그중에 어떤 부정맥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자꾸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다 네. 이런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과 같은 데 가서 네. 진단을 받으시면 거기서 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4632번님이 병원에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고 빨리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2: 네. 아까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고 네네. 물어보셨는데 네. 두근거린다,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드리는 말씀은 네. 병원에 가서 그렇죠. 정밀 검사를 해봐라.
1: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뭐 네. 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셔서 특히나 이 심장 관련 또 뭐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총각을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254번님. 58세 남성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느낌이 가끔 있는데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 이 가슴이 쥐어짜는 느낌은 그 협심증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1: 네.
2: 이 한자어 자체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네. 협심증이라는 이 말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특히나 다른 이제 가슴 쪽에 통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특히나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 든다면 네. 바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저 9254번님 이 질문 자체가 협심증인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예, 그래서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2: 제가 아까 흉통을 아주 비특이적 느낀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증상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청취자분께서 가슴이 쥐어짠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좀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가슴이 쥐어짠다. 이게 참 그 말씀으로 표현하시기가 가슴이 쥐어짜는 거지.
2: 저도 이 네.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1: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2: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 가슴을 쥐어짠다. 혹은 뭔가 이제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돌을 얹어놓은 것
2: 답답하다. 네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꼭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3869번님은 교수님 아버지가 흡연도 오래 하셨고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합니다. 이럴 때 꼭 설득해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번도 제가 볼 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속 비슷한데요. 네네. 아버지 연세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60대 이상이고 네. 흡연도 이미 20대 때부터 4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피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피셨을 것 그렇죠. 같고 혈관

0: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1: 환자분들의 특징이요?
0: 네, 예를 들어 네. 뭐 담배라든가.
1: 네. 담배가 이제 생활적으로는 네. 담배 피시는 분이 당연히 많습니다. 아. 이제 담배 피시면은 혈관 건강에 굉장히 최악이기 때문에.
0: 아, 최악이다.
1: 그렇게 되고 이제 기저질환, 그 가지고 계시는 동반질환으로는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당뇨가 있고 담배 피신다.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심장 수술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네. 당뇨 있고 아무튼 담배는 끊으셔야 되겠죠.
1: 담배는 꼭 끊어야
0: 네. 이런 말씀을 뭐 계속해서 닥터스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4499번님이 혈압약을 복용해서 지금 정상인데 음식을 조금 짜게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죠.
1: 이제
0: 여기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아, 짜게 드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닥터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1: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네, 짜게 드시면 안 되겠죠. 좀 적당하게 네.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1: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짜게 안 드시는 게 좋겠고.
0: 네, 네.
1: 이제 저희가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병력 정치,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볼 때
0: 네.
1: 가족력을 항상 여쭤보거든요.
0: 아, 가족력.
1: 이제 당연히 유전적인 질환도 유전이 되겠지만 가족분들이 다 똑같은 음식을 드십니다.
0: 아,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공유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0: 아, 그래서 또 그게 가족력으로 이어질 수
1: 맞습니다.
0: 있는 거고요.
1: 맞습니다. 네. 음식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반추해 보면 짜게 먹는 게 당연히 안 좋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좀 적당하게 네, 드시고요. 4499번님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일단 혈압약을 복용해서 정상이지 이게 안 드시면 또 정상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5692번님이 어머니가 부정맥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됩니다. 가족으로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1: 이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한 게
0: 네.
1: 그 이제 담당하는 의사가 한 말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치료받기 싫으셔서 하신 말인지가 이제 고민이 되겠는데요.
0: 네.
1: 이제 부정맥들 중에 정상으로 뛰지 않는 건 전부 다 부정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아주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맥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들이 있는데요.
0: 네.
1: 이제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다거나
0: 네.
1: 아니면 다른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0: 네.
1: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자를 받아보면 그 연세 지긋하신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아유 나는 괜찮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이분들께 뭔가 경정을 올릴 만한 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이게 저희 우리나라가
0: 네.
1: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제일 단일 질환으로
0: 네.
1: 뭐 제일 많이 죽는 건 역시나 심혈관 질환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사망 원인.
1: 네.
0: 네네.
1: 이제 심장 혈관이 오래 쓰다 보면 그것도 같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네.
1: 항상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심장에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셨던 그런
0: 네.
1: 세대이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최근에는 시술이나 수술도 그렇고 시술도
0: 네.
1: 그렇고 많은 발전을 이뤄서 굉장히 많이 안전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의 말씀을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교수님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

0: 정답 발표합니다. 퀴즈 정답 비타민 A. 네, 뿌리 채소. 네, 정답은 당근이었습니다. 당근. 유산균 받으실 분 5152번님, 8580, 3056번님 세 분께 드리고요. 후라이팬 6909번님, 공연 티켓 받으실 분 1555-1914-7340-7788-63, 6536 이렇게 다섯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1: 그렇습니다.
0: 두근두근. 좀 긴장이 이제 많이 풀리신 거죠?
1: 아직도 두근두근 있습니다.
0: 네. 아,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김강민 교수님과 함께 유쾌한 해답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

0: 정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마다 돌발 상황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데는 홍진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마장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계일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반대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성수분기점부터 장안교, 다시 중랑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는 40분 넘게 걸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K스토리 재방송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광고 하나 떠올려볼까요? 최신 휴대폰의 감각적인 화면 옆에 선 얼굴, 럭셔리 카 옆에 선 시크한 실루엣, 그리고 카메라 광고 속 환하게 웃는 얼굴까지. 우리는 보통 이런 광고들을 보면 이건 이 모델, 저건 저 모델, 더 다른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광고 모델로 또 앰바서더로 함께한 사람이 놀랍게도 같은 한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모델이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합치면 팬이 260만 명을 넘는 인플루언서. 그런데 이 화려한 얼굴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화사한 뷰티 화보 뒤에서 이분의 두 손을 전혀 다른 걸 빚어냅니다. 찢어진 상처, 흐르는 피, 그리고 좀비까지요. 곱디커운 얼굴로 아시아를 서로잡고 동시에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 오늘은 그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광고 속 구 얼굴 그리고 좀비를 만든다는 반전을 살짝 흘렸는데요. 그 궁금증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토리는 TBS와 성공2132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빙이 K스토리213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09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0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배우이자 모델, 뷰티,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가 오늘 모여드린 별명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묻혀드린 별명대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한 그녀, 하나유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하나유리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통화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전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유리 씨 굉장히 바쁜데 자, 먼저 우리가 라디오로 듣고 계신 정치자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카메라 여기 이쪽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의 정면을 보시고 직접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유리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하나유리입니다. 지금 한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국 생활 5년 됐습니다. 지금 라디오에도 유튜브에도 보고 계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의 처음 라디오 방송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설레고 근데 제가 한국어 진짜 하고 싶어서 한국어만
0: 네.
1: 할게요.
0: 네. 손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슴 위에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손을 굉장히 처음이랍니다. 한국어로 방송을 하는 거. 한국어로 라디오이든 방송을 하든 네. 이게 처음으로

0: 한국어로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네. 우리랑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1: 제가 더 영광입니다.
0: 네, 제가 오늘은 사실 하나 씨의 별명을 두 개 지어 왔습니다. 하나는 좀비 만드는 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한 그녀. 자, 둘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에 드세요?
1: 저는 둘 다 하나 선택해야 되면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좀비 이런 스페셜 팬은 제가 네. 너무 관심이고 저 취미처럼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런 연습하고 아티스트처럼 네. 저의 취미라서 네. 그리고 이 지금 매우 모델은 저의 꿈이에요. 아,
0: 진짜 특수분장을 하고 계시는 네. 분입니다. 특수분장을 따로 이렇게 배워서 아, 태국에서 배웠던 건가요?
1: 네. 그쵸? 태국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스쿨에서 네. 배웠어요. 저는 네. 저의 대학교에는 미자는 영어 미자인데 네. 저는 그거 몇말 솔직히 저는 이런 무서운 영화들 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몇말에는 이런 스페셜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이런 거 없고 여자가 네. 이런 일 하는 거는 조금 없죠. 우리 부모님들도 반대예요.
0: 아~
1: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안 하는 아~ 네. 이런 거 여자는 왜 못해 이런 그렇죠. 거라고 저 그때부터 제가 더 관심이 더 관심. 많았어요.
0: 네. 원래 그럽니다. 부모님이 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거든요.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면마의 최초 여성 특수 분장 아티스트입니다. 네. 우리 하나유리 씨는 아, 영화도 같이 이제 특수 분장 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해봤다고 그런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와 네. 최초 여성 면마의 최초 여성 특수 분장 아티스트. 입니다. 대부분 남자가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1: 네, 면마에는 뭐 다 이런 일들은 남자가 해야겠다. 여자는 집에만 있고 요리 배우고 뭐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런 거 조금 예능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할 수 있으면 왜 여자 못했지?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런 챌린지 어렸을 때부터 챌린지 하고 주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빠 엄마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거 고집 세고 배웠어요.
0: 와, 근데 대단하다. 이제 고집 세고 배운다는 거, 뭐 배울 수는 있어야, 있을 수는 있죠.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예술이잖아요. 사실.
1: 맞아요, 네.
0: 이게 아트이고 예술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1: 네.
0: 이미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사신 지 올해로는 5년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1: 맞습니다.
0: 요즘 하나 씨가 가장 푹 빠져 있는 한국에서 난 이거 너무 좋아한다. 지금 푹 빠져 있는 것이 네. 하나 있을까요?
1: 지금 요즘은 저는 한국에 이런 칼이란 춤 하는 거.
0: 칼춤이요?
1: 너무 관심이 있어요.
0: 나 이거 너무
1: 아름답고 그리고 네. 뭐 바이올린처럼 한국에 네. 이렇게 네. 우는 건가?
0: 예, 예.
1: 치는 거.
0: 악기가 있죠. 네, 네. 예, 저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예.
1: 저도 그거 뭐 아. 제가 기억 그 단어는 네. 바이올린처럼 네. 한복 입고 이런
0: 네 거 맞아요 있어요
1: 너무 아름다워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칼이랑 춤하는 한복 입고
0: 와 나중에 바이올린을 치면서 갈춤하는 거 아니에요? 아쟁이지 예, 아쟁이랍니다 네. 이게 우리 아쟁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아쟁이라는 네. 아 아쟁을 치면서 갈춤 추는 이건 무당이 무당이 될 것 같은 속수 분장까지 하시겠다 다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와 관심이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쟁을 치면서 갈춤 정말 저는 예상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것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은 갈춤입니다. 와 처음입니다. 아 아무튼 일단 앞서 제가 이게 잔뜩 힘을 줬는데 광고 속 얼굴이 다 한 사람이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0: 시기인데요. 그래서 하나 씨한테 지금까지 이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한 브랜드들 직접 이거 하나씩 이름을 불러 이거 생각나시는 브랜드들이 네. 뭐가 있어요?
1: 네. 저는 후지필름 카메라 일본 브랜드. 저는 5년 동안 야마에 있을 때 네. 브랜드마스터적으로 일했어요. 아, 네. 그리고 유명한 다 아는 글로벌 애플 아이폰. 아. 네. 새로운 머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행사 다니고 이런 아. 아이폰과 이런 브랜드마스터처럼 네. 이런 것도 일해보고 파나소닉 네. 뷰티 네. 그것도 일본 브랜드예요. 네. 그거 해보고 브랜드 포르쉐.
0: 네.
1: 포르쉐도 한국에 와서 지금 네. 행사 다니고
0: 그렇죠. 그리고 때문에. 네.
1: 러티 지금 저 러티 백화점 브랜드마스터로 네. 일하고 있어요. 진짜 아. 저의 너무 큰 행복이에요.
0: 큰 행복.
1: 꿈이에요. 그러니까
0: 왜 큰 행복이에요?
1: 저는 미얀마에 있을 때부터 네. 러티 이런 호텔 행사들 많이 다녀보고 아~ 그리고 호텔은 지금 한국의 대표 네. 백화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러티 백화점에도 제가 자주 쇼핑할 맞아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마스터 쪽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0: 행복하죠. 근데 진짜 미얀마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 러테 몰도 있고 러테도 다 맞습니다. 들어가고 막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한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 시청자나 정치자 여러분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브랜드를 왜 하나 씨를 선택했을까요?
1: 저는 지금 한국에 5년 반 네. 됐잖아요. 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저는 유명해서 브랜드들이 저한테만 그냥 연락 오는 거였어요. 네.
0: 원래 미얀마에서 유명하셨군요. 네. 그래서 원래 모델 활동하신 거예요?
1: 네. 모델 이런 홍보 네. 모델하고 이런 TV 광고 이런 것들 와. TBC에도 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명해서 뭐 다른 뭐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네. 아~ 한국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저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솔직히 제가 그때 학생이라서 네. 좀 뭐 알바 일하고 예. 조금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0: 그렇죠.
1: 힘들어요.
0: 원래 미얀마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브랜드들이 네. 해외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해달라고 TV 광고까지 네.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제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네.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알바라고 하셨는데 무슨 알바 하셨어요?
1: 저는 그때 대학생이라서 네. 카페나 이런 식당 이런 카페 식당에 산다 하면 저는 식당 일하는 거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 이모들랑 같이 일하고 한국 요리들도 배울 수 있어서 아. 그리고 한국 문화 지금 네. 제가 배우는 한국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나 문화 다 네.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네, 식당 일이 더 많았습니다.
0: 식당을 많이 이루고 그리고 다른 일이 있어도 페이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일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네. 이모들 때문에.
1: 네. 제가 뭐 가족처럼 이모들 네. 너무 엄마처럼 많이 막 입을만 해줬고 많이 챙겨줘서 제가 이런 일만 많이 했습니다.
0: 그 마음은 이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국에 왔는데 엄마 없이 가족 없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옆에 이모들이 대신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한국 요리도 한국 요리 잘해요?
1: 네, 저 한국 요리 다 잘해요. 우리 엄마도 한국 요리 좋아해서
0: 한국이 하나 유리 씨의 나중에 요리를 하는 모습 한번 이게 SNS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1: 네, 저 네. 자주 오렸어요.
0: 아 정말요? 네, 네. 아 제가 못 본 거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원래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게 좀 약간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유리 씨한테.
1: 네.
0: 네. 그게 왜 유리 씨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1: 그거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0: 아, 근데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이 모델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1: 이런 거
0: 사람들이.
1: 쉽지 않죠. 네. 네.
0: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제 본인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 제가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냥 해준다고 그런 거. 네. 와, 대단하신 거네요.
1: 그냥 저는 뭐 네. 어떤 거라면 그때 사람들 많이 힘들 때 네. 힘들지 않게 이런 게 방법 찾아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저는 그때 뭐 제가 일하고 싶은 브랜드리 네. 이런 브랜드리 이메일 이런 주소들 하고 네. 제가 잘 쓰고 저는 네. 하나유리예요. 저는 미마에 이런 활동하고 뭐 이런 콘텐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거 일도 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 기회 주시면 네.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해서 브랜드들이 뭐 탑장 오는 브랜드들도 있고 탑장 네. 없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네. 탑장 있는 브랜드들은 저한테 먼저 PR 기프처럼 선물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컨텐츠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컨텐츠 좋다 해서 천천히 브랜드들이 이런 네. 저랑 뭐 연결하고 이런 아. 제가 천천히 올라가는 네. 이런 느낌이 먼저 믿는 거. 네. 저랑 브랜드들이 사이에 믿는 거 이런 네. 거 한 번만 끝나는 거 아니고 네. 이런 거 제가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0: 네. 와, 자기 PR을 굉장히 강하신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홍보를 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네. 일일이 다 컨택을 해가지고 답변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하나 유리 씨랑 이렇게 일을 할 때 너무 좋은 경험을 갖게 보니까 더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브랜드들도.
1: 맞습니다.
0: 와, 진짜 이게 그 많은 사실 촬영도 하고 뭐 광고 촬영도 하고 뭐 이게 SNS도 올리고 하고 그렇지만 그 많은 촬영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은 현장은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촬영장이 아, 나 네. 이거 이 촬영장은 못 잊을 것 같다라는 게가 있을까요?
1: 한국에 네. 아니에요. 아, 한국에는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네. 한국의 첫 방송 데뷔처럼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0: 아, 정말요? 네. 한국 방송의 연예 프로그램이에요?
1: 연예 프로그램이요.
0: 아, 요즘에 연예 프로그램이 연예 프로그램 뭐 MC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출연자?
1: 출연자예요.
0: 오, 그러면 연예를 하시는 건가요?
1: 그거는 뭐 네. 한국에 방송하면 많이 네. 기대해 주세요.
0: 한국에 아직 방송을 안 했다는 거죠?
1: 네, 지금 동남비아유에서 그 락락 네. 산소랩이라고요. 네. 네, 그런 다른 여러 나라의 네. 사람들 나와고 한국 사람들도 나와고 다 네. 이런 연예인 글로벌 데이팅 쇼처럼이에요.
0: 네, 데이팅 프로그램.
1: 네, 동남아시아에는 지금 비아유에서 방송하고 있고 네. 한국에는 언제 방송
0: 할지는 아직
1: 꼭
0: 없고.
1: 온 것 같아요. 네.
0: 아, 뷰에라는 이게 OTT 네.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이 방송도 되게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아직 지금 한국에 아직 방송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제가 필리핀에서 왔던 거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힌트로 나중에 방송이 다 하게 되면은 제가 원래 왔던 나라의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유리한테. 네. 예. 아무튼 그런 첫 촬영도 하셨고, 첫 네. 방송도 하셨고, 데이팅 이제 연애 프로그램도 하셨고, 그 일단 촬영은 다 끝난 거죠. 그건.
1: 네, 촬영도 다 끝났습니다.
0: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 그때 다시 뭐 우리 하나 씨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하나 씨의 이력을 보니까 2008년에 와, 이것도 뭔 이야기지? 미얀마에서 미인 대회 1위?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솔직히 그거 이유는 미얀마 그 다 나라 이게 이외 아니고 저의 네. 고향이에요. 네. 고향은 우리 샨쪽에 네. 그때 그 저는 미스 이런 우리 고향에도
0: 지역에서 지역에, 이렇게 나온
1: 네.
0: 거죠.
1: 그때 예. 적이 그때는 예. 제가 다시 그 더 올라가고 미얀마 미얀마 이런 예. 거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네. 그때 그거 포기했어요.
0: 와, 아쉽다. 네. 원래 저도 그거 잘 알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이게 미인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고추 이렇게 특산물에 관련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미인 대회가 많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서 1위를 하면.

0: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1위를 하고 나중에 미스 미얀마로 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아쉽게도 1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 단계에 엄마가 아파서 못 올라가서 미스 미얀마가 될 뻔할 그런 사람이랑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어때요? 미인 대회는요?
1: 저는 솔직히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모델 배우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유명한 이런 가족들이나 저는 이런 거 뭐 없어서
0: 배경이
1: 제로 백그라운드 없어서 이 그때 천천히 올라가겠다. 뭐 사람들 제가 이런 거 선 받으면 이런 거 사람들 더 알 것 같아 해서 그거 나왔는데 그때 그 저 엄마 봐서 포기해도 그때 튜브레스라고 태국 브랜드의 브랜드마스터 홍보 모델처럼 제가 됐어요.
0: 태국 브랜드의 뭐
1: 튜브레스
0: 오케이.
1: 화장품 브랜드예요.
0: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그걸 포기를 해도 미인 대회 포기를 해도 더 안 올라가도 이미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미인 대회가 아니라 모델하고 이렇게 배우다
1: 시작했어요. 저의 캐리어는
0: 그때 미얀마에서 배우도 하고 모델도 활동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미얀마에서에 있다가 모델하고 배우하고 태국에서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특수분장 배우시고 하고 그리고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럼 2013년부터 이어서 모델 커리에서 뭐 여기서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언제쯤 바뀌었던 것 같아요?
1: 저는 2015년이에요. 저는 예전에 뭐 일 많이 해, 이런 머리 일들 했는데 그냥 몇 마리 하는 거 더 많았어요. 근데 2015년에는 저는 태국에 이사 갔어요. 태국에 이사 가서 그때부터 저는 뭐 해외 브랜드라 해서 그때도 솔직히 제가 스페셜 에펙트 화장 메이크업 배워서
0: 특수분장
1: 그때 학교비가 비싸서 그때 모레 열심히 해야겠다
0: 돈을 열심히 모델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분장을 배워야 되겠다
1: 왜냐면 아빠가 그거 동의 안 해서 아빠한테 도움 달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 모레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저는 그냥 페이 조금 받아도 이런 일들 했다가 저는 해외 브랜드라 많이 이런 초대도 많이 받았어요.
0: 와.
1: 그때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다른 나라 팬들이 해외 팬들이도 많이 생겼어요.
0: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하겠다는 하니까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공부해 라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진짜 나가서 태국에 가서 진짜 돈 벌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2016년도에 태국에서 이사로 간 거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모델 하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인플루언서는 모델이고 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일상노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이거 반짝반짝 보이는 그 사진에서 하고 광고에서 봤을 때 뒤에서 일했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하나유리에 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이게 모델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면마에서도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하셨잖아요. 직접 연락을 하고 이렇게 좀 나쁘는 브랜드 있고 우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고 면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면마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미스 대회 이런 거 갔다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마에는 이런 한국 스타일 얼굴이 이런 거 좋아해요. 태국에도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허영이라서 이런 다르게 생겨서 이런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0: 모습.

0: 얼굴이 한국인처럼 생겨서 네.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진짜.
1: 제가 한국 너무 좋아해서.
0: 이렇게 만약에 하나유리 씨 이렇게 촬영을 하고 뭐 저기 뭐 SNS도 올리고 하고 막 그러다니까 촬영을 할 때 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현장에서 일하면. 네. 차이가 있어요?
1: 제 생각은 좀 해외 브랜드라 한국 브랜드라 네.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 브랜드는 네. 뭐 한국 사람들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한국 사람 일하는 스타일. 네. 그게 무슨 스타일인가요?
1: 왜냐면 네. 해외에는 유명한 사람들 뭐 네. 늦어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조금 유명한 브랜드 저 이런 어떤 거라면 뭐 시간들
0: 지키지 않고.
1: 네, 지키지 않고. 이런 거 있어. 저는 근데 해외 브랜드랑 일해도 저는 네. 이직 가는 이런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브랜드랑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디테일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 막 가이드라인 하면 이거 다. 이거 보고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 할 수 있는 거 다 동의하고 뭐 다.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한국에는 미는 거 한 번 네. 미는 거 없으면 네. 일하는 거 어려워요. 아.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 저는 뭐 이런 거 디테일이요. 다른 브랜드도 다 비슷해요. 근데 네. 한국은 뭐 조금 늦어도 안 됐다. 너무 일찍 가야겠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간은 소중한다. 이런 아. 것들 많이 모화 이런 네. 것들. 한국 그렇구나. 사람들 어떤 거 좋아하는지 네. 한국 브랜드들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브랜드랑 일하고 싶어서 제가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0: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마 분인데 5년 정도이면은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때 그러니까 한국 해외 같은 경우는 대스타들이 와가지고 늦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네. 다들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해해. 한국 같은 다 이해해주고 네. 스타니까. 네. 늦어도 된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 시간을 다 오고 시간을 네. 지키고 네. 심지어 더 늦게 네. 나가는 경우가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다. 한국이 네. 그렇다는 것이죠. 와, 그럼 인스타그램에서는 75만, 페이스북에서는 160만. 네. 이 숫자로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저도 그런 팔로워가 없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내가 진짜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네.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저는 그거 매일매일이에요. 왜냐 매일매일 고마워 마음. 예. 왜냐면 예. 저는 지금 왜 저의 팬들이 저를 예. 좋아하는 이유. 아까 제스민님 말씀한 예. 것처럼 인플루엔서는 예쁜 것만 보여줘서 제 팬들이는 제가 예쁜 것만 보여줘서 제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를 뭐 저의 제가 어떤 삶에 오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지 저의 마음이 이런 거 좋아해서 다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제가 더 이 지금보다 더 유명해도 제가 항상 한별 이거
0: 한별로
1: 제가 어떻게 오는지 예. 잊으면 안 된다. 네. 항상 이런 고마워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0: 야 아까를 아까는 딱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이게 생각 인플루언서이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예쁜 하나유리 씨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아름답고 정말 생각하지 아름다운 하나유리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2부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와, 우리가 정말 이게 유명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채팅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우리 하나유리 씨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한국을 품은

0: 이야기 K스토리의 2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미얀마에서 온 배우이자 크리에이터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하는군요. 하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취하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씨 입으로 아까 들었던 이야기 있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네. 우리 방송에 나오시면 반드시 본인이 모국어로, 네. mother language로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면마어로 우리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고려우 추면우비 여시나래 면마 민글리디아위에 뛰죠.
0: 마지막에 K-스토리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K-스토리.
0: 그렇게 붙여주셔야죠. 되게 긴데요? 무슨 말인 건가요?
1: 면마어예요. 저의 나라어예요.
0: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벌써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 읽기가 아이디가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데요. 엘플라에딘가 이누센테라고 뒤에는 이누센테인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you've experienced as a foreign influencer? 그러니까 인플루엔서 외국인 인플루엔서로서 그리고 네. 모델로서 가장 이게 어려웠던 부분가 뭐였다 한국에서.
1: 제가 영어로 할까요?
0: 영어로 답, 그러니까 한국어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1: 네네, 다 예. 그럼 먼저
0: 나중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답을.
1: 네, 예. 먼저 제가 한국어로 할게요.
0: 네,
1: 네, 제 생각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요.
0: 아.
1: 그래서 한국에 일하고 싶으면 예. 한국 인플루언서들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다 우리도 외국인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한쌈 디테일. 진짜 한국 사람들 보면 한쌈 이런 그냥 뭐 택시 이런 기사님들도 보면 네. 나이 많아도 아직 네. 일하고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존중하는 거는 진짜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배웠고 아까 저런 모화 이런 cultural difference 이런 네. 것들도 많이 배웠고 한국 사람들 이런 챌린지 네. 한국어도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한국어 많이 배웠고 네. 이런 것들 많이 배웠다. 배우면 네. 이런 외국인들도 기회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이런 네. 믿는 거 믿어요.
0: 네. 와,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만큼 똑같이 열심히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들이 굉장히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방송이 올리고 나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뭐 영어로 답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미얀마에 대한 가장 그리운 것?
1: 너무 그리운 거는 엄마.
0: 엄마. 아, 그럴 것 같아.
1: 저는 네. 제가 뭐 가족들, 뭐 부모님들도 많이 이런 저는 사랑하는 우리 너무 가까이 네. 사이예요. 그래서 네. 제가 다 얘기하고 이런 편이라서 네. 전 지금 부모님이도 건강 많이 안 좋아서 이거 더 보고 싶고
0: 네.
1: 오,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0: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골송골송해요. 엄마라는 말이 딱 이게 말 나오자마자 엄마라는 말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이게 눈물 오고 우리 휴지도 없는데 우리가 눈물을 보인 우리 하나유리 씨 우리가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1: 네.
0: 가장 큰 도전, 그냥 가장 큰

0: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1: 저는 처음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뭐 처음에는 언어 조금
0: 언어
1: 어려운
0: 중,
1: 거 근데
0: 그렇죠.
1: 혼자 제가 제일 저의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면 혼자 아파도 혼자 내가 나만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다 내가 나를 지켜줘야겠다
0: 네.
1: 내가 안 아파야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 안 할게 내가 나를 잘 챙겨야겠다 이런 나는 나만 있는 거 조금 제일 힘들 것 같아 그거밖에 조금 그거도 뭐 있어 솔직히 한국에는 오래 살면 익숙할 거라 이런 거잘 잘라 잘 괜찮은 거라 아니고 근데 아픈 거는 그냥 익숙하는
0: 그대로.
1: 느낌이 외로운 것도 익숙하는
0: 익숙해지면,
1: 느낌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저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마운 마음이 많이 사연업한데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0: 이게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질문 자체가 너무 눈물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앤 카달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가장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생각이 나는데 지금 와, 이 질문까지 해주면 이울것 같아요. 이 질문까지 해주면 너무 울것 같아서
1: 저는 F예요.
0: 에?
1: 저는 F예요.
0: F
1: 뭐
0: 아,
1: F라서
0: F이라서
1: 슬퍼도
0: 네.
1: 울어요.
0: 아, 슬퍼도 행복해도 우는 F이랍니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진짜 가장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가장 어려운 게 내가 한국에 혼자 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가 익숙해져야 되고 외로운 것도 익숙해야 되고 라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애트웨민 칸트 아렛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해요?
1: 저는 제가 솔직히 뭐아난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 이런 거 해도 뭐 많이 힘들 때 나들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팬들이한테 뭐 이런 좋은 모습이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다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서도 저 부모님한테 제가 가장 힘든 모습이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힘들거나 외로웠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저는 혼자 참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라면 저는 그냥 앉아서 이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책에 다 써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건 지금 제 일상에 저 삶에 고마운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내가 돈 있어 살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는 자리 있었다. 이런 거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남은 애기들이 뭐 밥도 못 먹고 안정하지 않고 이런 거 저는 항상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삶에 뭐 인생에는 해결할 수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참고 살고 있을 것
0: 참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방법이 딱 쓰는 거. 공책에서 내가 어려운 거, 좋은 거다 쓰고 고마운 게 뭔지 다 쓰고 그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약기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 요리씨 괜히 울릴 것 같습니다.
1: 아니에요.
0: 아무튼 정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곱고 화사하게 웃고 계신 분 우리 괜히 울렸습니다. 야, 사실은 사람 얼굴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만들고 좀비까지 만들어서 특수 분장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의 최초 여성 특수 분장 아티스트입니다. 영화에도 이제 귀신 미얀마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에 탑 배우들한테 문장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0: 이, 그, 어떻게 좀비까지 만들어서 이 특수문장 아티스트를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데, 사실 이 뷰티 메이크업도 아니고, 뭐, 하필 허러 특수문장이잖아요.
1: 네.
0: 제 이게 시작한 게 관심이 가지고 있어 시작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이유.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 태국에서 배우셨던 거죠?
1: 네. 그거는 저는 어떻게 시작할 거는 솔직히 동의 안 하는 부모님이에요. 그분이 시작하는
0: 아,
1: 이유도.
0: 시작한 이유가 동의 안 해줬던 부모님이다.
1: 네.
0: 와, 이거 진짜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대단하네요. 특수 문장의 시작은 동의 안 해줬던
1: 네.
0: 부모님이다.
1: 제가 아기 때, 뭐,
0: 네.
1: 이런, 우리 무서운 영화들 같이
0: 네.
1: 보면 부모님이, 아, 저는 항상 무서우고 잠도 못 자고 이런
0: 네.
1: 거 되면 엄마, 아빠가, 이거 사람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보다 저는 이런 아티스트 되고 싶은
0: 항상 부모님 잘못이네.
1: 네.
0: 와, 그러면 정말 이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특수분장하는 것도 부모님이 알려주셨고, 아,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다. 어,
1: 네.
0: 그럼 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럼 난 특수분장 아티스트 되겠다라고, 안 돼! 라고
1: 네,
0: 부모님이
1: 안
0: 하셨던
1: 돼.
0: 거잖아요.
1: 네.
0: 결국 안 돼하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죠.
1: 네. 저는 못해. 뭐, 여자인데 이런 거안 돼? 이런 거. 우리 아빠가, 솔직히 아빠는 저는 대학교 때도 뭐, 아빠의 회사에 일해야 됐다. 이런 것도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자는 집에 이런 거, 아빠
0: 있어야 된다.
1: 안정, 너무 걱정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단단하다. 재판차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그거
0: 할수
1: 시작했어요.
0: 있다, 나는.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얘기하는
1: 이런
0: 거죠.
1: 거는.
0: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은 어때요?
1: 처음에는 아빠가 이런 거 걱정했는데 그냥
0: 네.
1: 제가 태국에 나갔어요. 나가
0: 아.
1: 아빠 저 그래서 제가 뭐 산책도 하는 거 사진들
0: 보내줘요.
1: 보냈어요. 이거 사고 나는 거야? 아빠가 너무 아빠 엄마가 너무 놀랐어. 네, 아니요. 저 지금
0: 네.
1: 학교에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만드는 뷰티 메이크업하고 모델이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리고 무섭게 만드는 특수 분장
1: 네.
0: 하잖아요. 두 작업은 손끝의 감각부터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달라요?
1: 저 그거 솔직히 저 뷰티 이런 이쁘게 이런 화장도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만 배울 수가 없어서
0: 네.
1: 이런 버디 페인트 이런
0: 네.
1: 것들도 저는 다 배우고 냉정 이런 프로세스틱 이런
0: 네.
1: 것들 만드는 것도 이런 거
0: 네.
1: 다 배워서 이거는 너무 이쁜 거. 예, 이쁜
0: 네.
1: 것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0: 네.
1: 못생겨야 되고 진짜 저는 태국에 있을 때 그거 진짜 이런 사고 나는 거 이런
0: 네.
1: 것들도 진짜 가봤어요. 그래. 우리
0: 아.
1: 선생님이랑 가서 이런 거 진짜 그리고 피 만드는 것도 피색이 아마
0: 네.
1: 가라앉으면
0: 네.
1: 갑자기 나오는 피나 그리고 오래되는 피 어떤 거피 색깔까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배웠어요. 네.
0: 와, 뭐, 의사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거를 전부 다 환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특수 분장에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다 어려워요?
1: 이런 뭐 아니요 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뭐 스페셜 에프 이런 화장품 이런 제품도 너무 비싸요. 달러로 해야 돼서
0: 네.
1: 그때는 미얀마에는 이런 스페셜 에프 이런 영화들 우리 프로덕션 바자드 많이 없어서
0: 그렇죠.
1: 우리
0: 예산이
1: 네
0: 낮으니까.
1: 아티스트는 그래서 아빠가 뭐 아티스트 할거 메이크 아티스트 할 거라 할때 반대 안 동의 안 하는 거는
0: 네.
1: 우리 돈도 뭐 생활비도 못 버고 이런 페이도 너무 작아서 근데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거고 이 그거 그런 일하고 생활 못 했어요. 뭐 제품도 많이 비싸고 이런
0: 그렇죠.
1: 것들.
0: 아, 제품을 직접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군요.
1: 네.
0: 와.
1: 그리고 제이 기억하는 거는
0: 네.
1: 아까 제가 엄청 유명한
0: 배우,
1: 배우라 할
0: 네.
1: 때 배우가 이뭐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에 가서 깨워야
0: 아, 깨워야 돼요?
1: 깨우고 밖에 나가고 밖에 기다리고 뭐 3시간 동안 이런 것들 이런
0: 아, 거기 가장 어렵군요.
1: 이런 거 제일 어려운 거.
0: 이게

0: 그러면 라디오에 듣는 분들이 그 사실상으로는 촌비상초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1: 저는 좀비 이런 거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아,
1: 왜냐면
0: 정말요?
1: 세카 이런 것들 잘 산다고 우리가 실리콘 레테스랑 이런 거 실리콘한테 만들고 이런 카트 하고 세카 이런 페인트 하고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냉장들이 만드는
0: 아,
1: 거나
0: 내장.
1: 이런 그리고 파이어밤 이런
0: 에, 에.
1: 것들 만드는 것
0: 폭탄이나 뭐.
1: 저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0: 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를 특수 분장을 한다면 저한테는 어떤 특수 분장을 하실 건가요? 어떤
1: 제가 예쁜
0: 컨셉으로?
1: 메이크업만 해주고 싶어요.
0: 아,
1: 다 너무
0: 감사합니다.
1: 아름다워서.
0: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쁜 메이크업만. 네, 그리고 그 특수 분장할 필요 없이 그, 아,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 이유가 제가 특수 분장처럼 생겨서 그런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닌가? 뭐 생겨서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1: 아니에요.
0: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하면 특수 분장을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모델의 인플루언서의 특수 분장 아티스트 강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참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1: 네.
0: 이것 중에서, 이거 나다. 이거는 하나율이다. 라고 그러면, 모델에서 인플루언서에서 특수 분장 아티스트하고 강사까지 하면, 누구예요? 하나율일까? 하나율이 씨가요?
1: 아티스트, 스페셜 페미가 아티스트 하나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와, 특수 분장 아티스트 하나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저는 지금 훨씬 더 열심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물어보니까 하나율이 씨가 되게 대단한 게가 하나 꼭 있는 거거든. 내 돈을 모델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특수 문장 아티스트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수 문장 아티스트의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거, 굉장히 큰것 같아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에요? 오신 게? 좀 다른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1: 한국에
0: 예.
1: 오는
0: 왜 한국을
1: 이유요?
0: 선택했어요?
1: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뭐 촬영하려 여행 가봤어요. 네. 근데 한국 처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종서 배우 오빠들 많이 좋아해요. 이종서 오빠들
0: 이종석 야, 예. 아, 그 오빠를 보러 오기 위해서 혹시 보셨어요?
1: 아니요. 근데
0: 아직
1: 오빠의 카페 이런 오빠가 그때 열어놓은 카페
0: 예.
1: 그리고 오빠는 많이 좋아해서 제가
0: 네.
1: 한 10년만 좋아했어.
0: 야.
1: 네, 그래서 그 카페로 가고 오빠 가보는 수단
0: 예.
1: 그리고 그냥 뭐 이종서 때문에 한국도 좋아하고
0: 예.
1: 한국 브랜드라 많이 해봤는데 근데
0: 아.
1: 진짜 이유는 제가 한국에 와서 뭐 공기 너무 아름다워. 아, 나 여기 살고 싶다. 저 미래에 한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하고 코로나 때 한국어 배우고 여기에 연지대에서 한국어 배우러 왔습니다.
0: 그러셨구나. 야, 코로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유리 씨가. 가장 모든 일을 너무 잘 되고 있고 한국에도 와 있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닥쳐서 일도 끊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1: 맞습니다.
0: 거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하나유리 씨가 미얀마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 저는 그때 쿠데타 시작할 때 저도 좀 민주주의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아사나세 이런 거좀 우리는 것도 있고 있어서 네.
0: 아, 민주주의를 싸우기 위해서
1: 네.
0: 이렇게 정말 글도 올리고 SNS에서 글도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 있는데 아예 이제 미얀마에 못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상황.

0: 어떤?
1: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대학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다 저도 다른 친구 연예인들도
0: 네.
1: 다 이런 거 SNS 이런 거 올린 거나 이런 거다 우리가 뭐 띠몽 그리그리 네 이런
0: 그렇죠.
1: 것들도 네
0: 알려드리죠.
1: 나라
0: 세상에서.
1: 힘들대
0: 예,
1: 이런
0: 미얀마의
1: 것들이라서
0: 문이.
1: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믿는 거에만 계속 걸을 거라서
0: 네.
1: 저는 다 돌아가는 생각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네.
0: 네.
1: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는 생각도
0: 없고, 예.
1: 없고.
0: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입니다. 진짜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정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제 미얀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민주주의 싸움을 했었던 분이지만, 이것도 하나가 조용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 씨가 조용히 이어주고 계신 일이 하나 있다고 또 들었는데,
1: 네.
0: 수입의 일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과 먹거리를 후원하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1: 저는 그거 제가 예전에 2012년부터
0: 네.
1: 저는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이 난민 아기들이 밥이나 이런 거 공부이나 제가 많이 제 고향에도 많이 했었어요. 저 생일 때 우리가 같이 뭐 제가 뭐 거기 고아원에 가서 시간 같이 보내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그때 제가 한국 와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힘들어서 뭐 전쟁 때문에도 난민들이 너무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학생인데 저는 뭐
0: 네.
1: 커피 이런 것도
0: 돈이
1: 더
0: 잘
1: 안 써요.
0: 벌지를,
1: 더 안, 더안 먹어요. 저안 먹고 우리 커피 한 값을
0: 예.
1: 우리
0: 커피도 안
1: 난민들이
0: 마시고.
1: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가 버는 돈 저의 수입에서 저는 애기들 밥 먹이 위해도 그리고 뭐 공부할 거나 저는 많이 그냥 그거는 그냥 저의 제가 할수 있는 거 저도 미얀마 사람이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이런 거 기부 보내고 저 맛에 제 생일에 뭐한달한번 이런 뭐 지금은 비 많이 와서 쌀 필요해서 쌀 라이스백 이런 것들도 많
0: 쌀도
1: 네,
0: 보내주고
1: 사이도
0: 하고.
1: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돈쓸거 예전에는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때 그래서 지금은 커피 마셔요. 저 그냥 커피 마시고
0: 커피는 마시고, 지금은 커피는 마시고, 옛날에는 제가 이게 버는 게가 별로 없으니까 커피 한 잔에 아이가 식사를 할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1: 네.
0: 미얀마에서 차라리 커피를 안 마시고 보내는 거라는.
1: 네.
0: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마음까지 아름다우시면 정말 이게 많은 일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싸웠었던 분이고, 지금은 난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하고 딱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알고 싶은 애인들이 정말 마음도 모습, 얼굴만큼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잘못하는 거나 실수하는 것도 있으면 너무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저의 솔직히 이야기. 이런 자리에 뭐 여러분들 다 만나고 제스민님도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빙이 K스토리 일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수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2: TBS 캠페인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차량도 많아서 가양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그 밖에 도로에는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이 구간만 지금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비 소식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는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사이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부정적 믿음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스틱스, Come Sail Away 들으셨습니다.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통신 기지국이 하나 이제 들어섰나 봐요, 한 마을에. 근데 그 통신 기지국이 들어서니까 막 주민들이 그 시름시름 막 알아 누웠다고 하네요. 이게 뭐 전자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니네 이 통신 기지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막 항의를 하고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아프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지국은 허가 때문에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냥 아 이제 저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전자파 때문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니까 진짜로 아프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거를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역시 좋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좀 공유할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최적은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앨리스 인 체인스, Man in the Box. 4424번님 신청해 주셨죠. 이어서 유럽, 캐리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842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거고, 아 진짜 앨리스 인 체인스는 어떻게 이렇게 음산할까요, 분위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주제도 우울, 중독, 뭐 고통 이런 현실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이 밴드는 소위 우리가 뭐 그런지 밴드라고 하죠. 뭐 시애틀이라고도 하고 널바나나, 펄잼 이런 계열의 밴드인데 이 앨리스 인 체인스는 훨씬 더 금속적이고 우울한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8428번님이 신청하신 곡 유럽의 캐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칩이 먹고 싶어졌네요. 스누디가 책임지세요. 이렇게 써주시면서 신청하셨는데 아 감자칩 여는 말을 들으시면서 쓰신 것 같구나.

메가데스 홀리 워. 잠이 확 깨졌겠습니다. 이 노래는 984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메가데스가 내한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부산 락 페스티벌에 그 헤드라인으로 초청이 됐죠. 가서 보고 싶은데 부산 갈 수 있을까요? 조만간 또 인천에서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펜타포트를 좀 다녀온 이후에 이 부산 록 페스티벌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아름다운 것.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6321번님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올해 서른이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냐고 물으시네요 제 속도가 느린 걸까요? 아니면 괜히 조급해지는 걸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321번님, 스스로 결정이 좀 안 나시나 봐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난 지금도 괜찮은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 아 혹시 내가 너무 늦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나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다고 쓰신 거 보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죠? 맞죠? 네. 삶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의 말씀 그냥 그 말씀들은 추임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늘 하시는 습관 같은 질문인 거죠. 저도 살면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6321번님 인생에 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의 정년기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면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라고 느끼면 그때가 딱 결혼 정년기입니다. 지금 만나는 분이 없거나 또는 뭐 이제는 누군가를 좀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삶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질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답은 뭐 6321번님 스스로 해보세요. 주변 분들의 다그침이 없으면 지금 혼자 있는 삶은 만족하시나요? 또 한편에서는 연애나 결혼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는 편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DJ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펄잼, 옐로우, 레드베러 들으셨습니다. 6321번님 사연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모님하고 친척분들은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냥 너 결혼 안 하냐? 예전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죠. 아무튼 6321번님 같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서른이 됐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요 즈음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길 눈하진님 제가 또 까먹고 안 들어왔네요. 다 끝났네요. 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매일 기억을 하고 들으실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생각나실 때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Cause just what I needed.' 5584번님 신청해 주셨죠. 이어서 그린데이 'Basket Case.' 6289번님이 신청해 준 곡인데,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런 락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약간의 단어 선택은 다른데 이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딥퍼플 차일드 인 타임을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긴 노래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

0: 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아휴,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 그리고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방면으로 성동분기점 부근만 속도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수원 부근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사이 7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진입로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곳도 뒤로는 서운에서 송내 사이 5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조금 더 와서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으로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과 청담동 주변 정체인데요.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2: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가피한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행주대

대구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여의도 부근부터 동작대교 부근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는 사고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원효에서 동작대교까지도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가장 덥다고 하는 이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인데요. 지금은 절기를 챙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이 24절기에 맞춰서 모내기부터 각종 농사의 중요한 일들을 치러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철부지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계절, 이 철을 알지 못하는, 즉 부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은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김도 매면서 추수와 겨울을 잘 준비하는데 적당한 때를 모르고 기회를 놓치면 농사에 실패할 게 뻔하다는 거죠.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또 남부지방엔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방제 대책 철저히 세워서 우리 철부지가 되진 말아보자고요. 한여름 더위보다 더 답답한 경제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시원한 해답을 찾아보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1: 하나, 둘, 셋. 부서진